0: 상계 알아 디제도 봐. 다부터 돈유메다.
1: 되다 가리 이네 탱다고 열어 봐. 딜레 장가 암라 쇠베 세드키슈다. 비라 통디 세제 사이비도. 비라 주고 통디 기르샤.
0: 샤머 깁디 제체. 링즈 유르 가부딘 제유베아.
1: 같이 대신 맵샵 탱다고 이. 둘다 지게 되라. 디즈군의 이제 지시면서.
0: 쟤는 뭐라 도셔. 샤게 도고 제가 능 줍대 맵 책시.
1: 네 뭐라 당고 섬뒤. 양이 심 나라. 뒤에 긴 듯이. 야.
2: 감사가 링지 유이. 그린 페일링 지지 부지 저도 거가 용이. 今天法拉能是兄弟团的兄弟的这些故事的书友是今晚的兄弟的这些你现在的写真更是第一期让你有意年老三谈过的开朗给别具的年年年那么细节可更难是现在开朗可是需要意<音><音>

0: 你这是电影旁边的一个差不多你这可吧听个让你都以为是这个 모란시미나 상마편도 역시 이내 아무 집도 저 영향 흐리나 띵하고야 도 말해
1: 지샤 살마 못 들었다고 말시 모라다쇼 띵원은 신체의시
0: 왜소 이장아 허세비나 로조량 삼호니라 시기
2: 네 진달라 뒤는 나송 큰도 제사 공개라라 크서시야 고급시 나오송기
0: 결라토세나 네 고급 등지시기
2: 미창마 고급 팀이 요시 수저 내가 요체제 말로파 무주아
0: 그때도 내 노주 신부터 제시오니 연락해 미상마 고급 팀이 요르송기 재산 링즈 유게
3: 수저 자동야 망자샤 자팅을 칠레 때 장주 매사시 링즈 유에 탄다 총례 군주네 기고시 재산 팀을 그 로송량 능시 고급 팀이 제지 요마시 로종량 타다 지리레리다 제와메자 라미디에 삼더리 요마다
0: 시베
3: 샤이나 밀파 갑제 팀도 담고 소자 도구통제 최주고시 또 동사소 니쿠드 야랑베지라 샤나모기 반수천 경슈드지
0: 미디시바 야츠

0: 감사. 계란 가루 거둬.
1: 고모소. 들이 퇴바도 걸라.
0: 돈.
1: 아직 주소.
0: 레스.
1: 계시 지금 유나. 나 계란 데도 스테지. 좀 좀 주고 삼죠.
0: 지그지. 계란 아이콜 테다. 같이 되비 유배마 제 로콘 요시.
1: 레스.
0: 더 스쿠슈 아.
1: 도전아.
0: 감사. 나 나테 커피 시고. 레스.
2: 도채나
0: 나의 카페 대화 신중히 기란 도채나 신중히

0: 유이 수저 기타소 레파면 시스템 위에 원래 매비입시 오케이면도 카바카가지 나큐니 임도 로송량 로용 뭐 자게 시비입시 어찌 담사 권에 맞대 담년리 화도 그살 캡스야 되시야 오늘 내수디 가로다 트랩다 딱다 그도 겹줄아 자슈다 키스 수저게 삼마 통부치 국다래 뜻이 정말 좋아
1: 지겹실라 키랑게 지겹한라 야스나죠 코미 견송자 낭다 용마지 내주 직종 맞고 내 직하 여기 웨송 장승 대 맞다 수천 미긴 송자 능 맞지 장게 수천 두주 도지 대지 내주 도지 지 주시 지 말씀 대도 이내 내대 량망다 취제 저 토야 미도 카리 쉔리게 카바링 민도스 예 니엔 수천 된다데 심쇼 아 나어 레가 차소는 니엔 쉔리 세가 친구 용아 아치 상부지 그 집쇼 아 깔려 가서 니에 캐는 저 챙겨 대야 드리 탐티 죽여

0: 키랑 두스터디 나나 메베스스드
1: 너도 가르게 봐 내가 자주 자도 유기지 못 챙기는 데 멤버
0: 아 탑시미도 젠더 체외 판수천 가로게 유 마스비 미동 능신 주로 젠 승비
1: 가로게 유브리세 스스도
0: 어 콘수스기
1: 콘수 수술해
0: 림 상메스기
2: 舒晨，
0: 快给我送你的独立窗子过去。看三对兄弟，阿妈冷得阿妹睡着，两只都工作，两个是吹头小，自己一个独老生活着。
1: 舒晨，哪吒没来？
0: 社会中心的古杰迪呢？几个回来？给他花钱啊？
1: 古杰咋住人？
0: 第。

다 진링나로랴 미세 법추 신제시도라 미세 법추디 지게토네 히나 인공 폭포스 슈그바라 다 과저데야 리디우네 추유장 쳇자 스브라시도라 다안즈 미세 그 법추디 인공기 법추다 만자 체제 추슈데 맵체 토제인데 메넬레 이네야 믹세키 만자시도라 코이너 충수도 옆에 레즈 제비에서시도 시자 스몰링게서 이렇게 법추제 중대 용르치니 촌의 타릉보 종매체 안아서 진링나로 팬다 그러셔라

스마링게 신난다 학배 캡쇼다 체체 간지 담즈디다 소용을해 추리식시 체체 문에 제비 쉽지 돌 윤정디 다 지우디 마샤샤 미스 지우 체체 지게 토네 人工活死虚骨多了 밤즈디 얘는 지게 토네 루웨

어, 딱 다대 괜히 유스시도. 괜히 유세 감디 내래 지닝랴. 어, 사지 가사칼 둘. 주자 괜히 유베마세 괜히 이게 리기야 될래 괜찮 프리샬. 괜히 루야 감디 있는 거나 시게 터네. 라지 샹 치고 거래. 괜히 리기야 되는 라지 분리 치고 거래.

0: 스마링게 샴기 되즈난 콘키 버시탄 저와 유베 지게 민치 칼 럽저스난도
1: 미리 튠지 민족 단계
2: 미리 튠지 민족 단계
1: 튠지 단계
2: 튠지 단계
1: 吉林公园，
2: 吉林公园，
1: 菜冲菜市场，
2: 菜冲菜市场，
1: 措色海鲜，
2: 措色海鲜，
1: 龙蜜面道，菊花。
2: 龙蜜蜜豆菊花
1: 准行油松
2: 准行油松
1: 年缩些骨架休息椅
2: 年缩些骨架休息椅
1: 家将垂柳
2: 家将垂柳，
1: 米素薄秋，人工瀑布，
2: 米素薄秋，人工瀑布。
0: 斯马林格特林克来在南城这边南屯仓库路旁边，俺那时候前面来在南杨家街哟。

니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第二呢, 极度点别杀毒引点当个了各位南方聚集接上列多测度点第二呢

Pyeongjong Sarbi, Pyeogi Mirikagi Mimeonam, Tundita, Yarzun Yimbe, Turubgi Nyenga Samyola, Zhonghua Miri Jigdun Chobe Dusi Chedengpo Dongyu, Juning Zhou Chexing, Mirikawara, Pyeongjong Zhongta, Biri, Nyamzhi Jile, Gundi Danglin, Geyongi Miri Tundi Yartungi, Besangku Dugiro, Shunun Gelyu, Pyeongjong Sarbi, Pyeogi Tungwata Chambi, Guzi Lekbi, Pyeogi Lembu To Yuyu La, Pyeogi Tunsam Sabara, Si Suli, Cho Yongli, Pyeogi Dusi Saba, Ladar Chebi, Guzi Lekbu To Li, Sado Benjuro Pyeogi Dongwe, Ngungu Ku Dugiro, Shunun Gelyu, Pyeongjong Sarbi, Zidu Denbi, Pyeogi Chujin Ding Yote, Jengang Ki Mengchi Dongbu Zuba Ta, Sado Jengang Kuryu Cho Du Songdong Da Shunun Gelyu, 계급이 경감시에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는 경유 변종 사비 탄삼 도땡타 허승 사땡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땡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뼈둥구 조두 호다 제유 别别 뒤를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뒤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 단리 뒤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别的 후다 제규이

0: 쉬다. 메토디에 샤제 가림베 그리.
1: 메토디에 코메나 메토시자 녀디뉴제 대구치 제비 코메나라 메토도비아 망차제 팅유디에 샤비나 삼민도 녀코바 샤고메 삼다메 제자 녀디에 샤비.
0: 나 지금 롱미에게 맞춰 주기 휴. 롱미디에 샤제 나 세고 승부도 괴아.
1: 아자 알린 조르브 녀싱미.
0: 파키고.
1: 승마사 승마사 这个是啦，教会也想的，音乐装备艾伦列斯，啊，教子也想的，
2: 教子，
1: 啊，教子也想的。

0: 오늘 염차시 등기지교 달라가 갑규나 다들 야 키랑게 보만 치동아 갑규나 가리 보만게 다들 야 주디 사업 갈도야 유나
1: 쉐리 녀랄 쉐쉐메다 당도 장게 보만 딘베 넘규디 도즈 대저기 더비아제 미셀레 로위라 로기 침보 유사마도 장게 치다디 제시다 제망아 주냠레 근제 쇼저 야멘 도시 장게 보만 신제 미셀레 로위라 권다슈 Shemoto nga chirik lega di che tepo mintu.
0: Deshi rashi.
1: Shangai tunta da takshu cheche guanda mo shubi ino nga tu nyamle chidu ka kyanko yong a. Mo shine rangu rokbe, un sikribe. Kesi rangai jatin che sami ino, kunzui rang a chekao tin che sukuma rima. Kanda rangai dake dake chi,

0: 그래도
1: 따차샤 차와 베드지아스
0: 젠답이야
1: 키란 토제나 슈이 엄실라예 보고 차와 슈체비 게지에 투쇼치미네 레게니 자치 숨기
0: 재능아 죽인다
1: 콘티에스 니 콘리 아주스 죽이유 갈레카이키리 멍멍하는 그제도 멍멍이 구수 젠더비야 타네멘가 게니에 미디 판슈 첸리
2: 미디 판슈 첸리스에 두스더듀 랑주조리아 네스다니에디 은이승비 미디 이루 준대된 제시도와
1: 예라 랑게 멍멍 따도치아 나 중이다

0: kenung ari chi gyusla tare ngana zu chu chang sa che yoru bo ma cha cha chimo khatsu yubi ni tamu di jonda yumel de gyuri
1: chi che na lo zu lang cha chu ni pe dan zu kon zu xie bin ki shi to zne rang ge pi pi di lue a ni ji xie ge bu yi ji yao zhe zhong a tare no zhu xiong ni qun ni ma shi
0: tur dem na
1: lian jie gong ga sa 俺非林基地南站金库啊，是为聪颖。俺做公司连轨团在三百，今朝送到通信社来签约。俺做当前十三大城市保洁了一十七，他能是连日批交了当前签约。俺做创造的秘书管理，学会些，耐力开不大，十几点吧，我咋点不行吧，最能签约。下面俺做休息室，很解说，我做休息。金牛团队给部队的创造这个开机，全大事了。 第一呢，单位人单位同事，部队要求的，在这边部队级队长呢，雇佣不是，他能创造的干部要求，作为督促消息。现在俺做，你不要过呢，两队当时啊，创造的部队的，他这个全部消息不消息，两边双方给在这边还三百多呢，同美美有的具备其他措施，可能俺们预备在这边对了共同的，并不严肃，定价差距，订单差距也不重要的是。
2: 下面那台里给团战三百，今朝总队作为党队的，针对的归下归。
3: 你这很值钱的。俺做下归下队的呢。嗯，这个这个很值钱的。天子，嗯。谢谢总司。
1: 郭木素，跟着徐哥，
3: 你都给多贵了？给多少贵了？你都。
1: 내도
3: 켄조다 보마가 살고 잡어도 이내 혼수의 십재태라 야구 실화수이샤 마세먼 신토네 시에미니 둔재토로 쇼토세샤 갱용을 폐기하다가 갑조대로 야구수여사 켄조레 십차가 세상 도스대두 다리 보마에다 젠수의 실료 아유성비
2: 어지 보마도 그랬어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재단치

0: 이내게 달라. 네도 진짜야. 상치 지글야가 가비 진짜 유노. 로존을 로밤을 생각리나.
1: 장구시에는 나 보만 가보면 네 주저게 못이 지금도. 나 필링 되어 왔기.
0: 이제 제비나 긴고 선배 배 주저 잡도. 상한테다데 네 도스는 내게 줘. 다당아 딜레 계약이 된다지. 타주지가 좋고.
1: 능 립스야 된다 드비.
0: 다시. 다들 미상매 쇼를 손 덮으시기. 세상에 이미디 시덥지 않는 것도. 도진 로진 다 보디야 다도 보도. 많이 모시지 로 출산 주기. 롱디 드시에 봐 다리 모두 돈유미. 너 유게 덮으시기 도와. 세상에 가시네 변도 미도. 쇼의 손께 니가 덮으시기 삼샤. 세상. 니가 능 립디 제주지 않는 것도.
1: 上学的时候我来我了两个星期月龄不行不是吧上个星期给陪妈到你我空到昨天就进去了几个月了你去让你吃肉许久我非你来这月龄不行几个月了给我到时让你个月接下来你给我当你那个月里面你几个月了吃那几把四个月都当我的非龄爹要扑上去都你吃肉许用啊 네타리 차고 지내의 미상매 미도 쇼디가르 티유 디네 티시 티엠비 지단에 제너 더고 제과 캠도 가이스는 조시미는 마지 기란기 제너 차고 제모 뒤에 더고 제과 두에
0: 위장의 미상매 딩소 여워스라 레리지 괴트라 제지 인세 세쇼시 딘저란데 시 아용 쯔베케블레 동어 메뉴 시에싱 두에 민도 디슈 좀 제주시다
2: 等到让谢家去了你喜欢的米西大哥啊罗总两大十五松找我几个事前的一天给几个十来的头部那个月让你也去叫了头部那个月
1: 多少
2: 的米的同意上街十五松的那最初才没说生病啊希望是别进老三病床第二天你下老个书给
0: 디시냐다.
1: 키랑게 양라면 구 디제냐 카리나.
0: 샤가가 참여 마셔. 양라디게 니로시게 가제죠. 나 가로 라스나 차야디안 씨도 양라디게 보스기 이네 수지게 가다니 메바. 제사 장샤 추구샤. 겐피아도 니에스라디 제라 미시다가 가바치미도 러비나 운에 카이야스 마르베아
1: 데 카소제 케랄리 이지 약슈 고유다 판니촌 용마르베
0: 데지 샹게 나가메바
1: 나산치 스투이

0: Shanghai New Year, Shigga Shanghai Gang Chen Yota, Rangge Cheru Ge Sui Sa.
1: Shanghai
0: New Year, Shigga Shanghai Gang Chen Yota, Rangge Cheru Ge Sui Sa. Shanghai New Year, Shigga Shanghai
2: Gang
0: Chen Yota, 다부터 니랑 리아주 알아 비아무쇼 샹가 가마다 같이 도도가 도용하다 차피 수로시 오만에 나고 약살아서 덥시없이 니에도 또 인사샤 시에수 담아디 니에자라 고준디입시 계신 아이나 마랑하는 홀사바
1: 예 가로시 기랑 게디르 수로 니에 기랑 권다 슈비 他都来给他吃了药呀的明天一月你也去就他还是个大捏的我就能给你们做前面去你们的水呢三句马上你去就亲别急了你也整一难呢你最多自己心得求各地对我的就会给他的钱就是个亲戚现在你也被你连起来起之前呢空一直是你们的三句
0: 你这些为你也就叫老勇通知了我念念做通知吧我给你的学姐就这看他才会擦不住吧看着鬼到底这就是让你们的心都过着林子玉他的两个身居了我打表费林的我喜欢你麻烦书成了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Tarik di nyamle chicho kekre la. Nganchu mingze le rowe la chita tanche.
1: Chigib lo la chungmushi.
0: Ozi, semyo kusho pepe himri. Chene kirange namgyu yao tuyo na la.
1: Semyo kusho rayon ba. Ozi.
2: Ranye zali yoya tunda di xe ya xe dili.
3: Chicho tunda di kejim shirari. Chicho randa fanshu chanpala ye nyenezu khatlabri. Padum chemo tunda zatyo ne tuyri shirubi. Kese dinze yina, nga tanda budo feiling deju ya kibza khari. Kese dinze mebi yina, nga zu maa deje ne tuyri takshu xe ni yungma chubi.
2: Rangye xe na nye rana lega chishu ya di, nye gye gwar sumdugi.
3: Dinze maa shi.
2: Chene yukshu, nye rana gui be lega di chida. Ngamji mato rangye, nye rana san chebdi, sep shing shi. Rāsīm sāngu dā, nē zū khārī nē sāngu dū nē sōng zā, nē rī rīxīng rāng xie bī nā, kōn zū rāng zā nē lāgu chū sē bī nā, gīb tū tū nē gā lē gīb tōng sē mār bī ā.
3: Chū chū, nē tā mē gē shī tā xī, ngā fē līng dē chū ā dī chū chū rāng rōgu chā chē tū rī bē.
2: Nē rāng rōgu chē chū bī nā, fān chū chū lē nā mā gē tū
3: rī bē. Chū
2: chū, nē tī rē sīng 용아, 낭다 먹을. 용아.
4: 어즈라, 개지고주. 기랑 라부 가려 되나무실라.
3: 공무소 레로웨라. 기랑 토끼 챔부 여르바. 나 심지만 나줘.
4: 진짜 벗송다. 기랑은 이제 제무디 될 심지 화진이 역시. 이네 가상 가메디게 대자스. 지게블로라게. 기랑치도 내주디 탁주다로 지스기. 이네 구비 쇼도스 마시.
3: 내가 왜 나오는 공수? 창원에 넣었어. 더다디 미신다 다루와 할게요 마시. 나라미 유네 거취 무수. 오늘 공무수. 계란 게 아침 제만 남지. 고시 남에 쉬고. 관아 그저 쉬고 전에 쉬고이. 공무무수.
4: 어. 야메나. 계란가 장외 뒤로 뱀 쏘지. 학삼 남다 쇠부치나. 야메나. 네 중례 하나라. 너나니 갑자.
3: 可沒送卡爹的。嗯。讓郎你媽學習。誰沒了,其他。可是你去做給公司過炸了,你們來去了,你去學吧,好過你呢。都到你們來去了,陪米了,他寫起來的這些就不信米呢,你去做這些。可是對不對,誰沒了,可是對不對。現在你也打到我批,聽我都起來你來個過些我是吧,現在讓個幹住你去學到,我也寫這些我嘛是吧。可是,這就走呢嘛是。
4: 미디 등기라는 가르치도 얘네로 위라는 가 삼시 치러스 넣고 유 쟤는 안개 배민 냠리 치러대 삼시 신이 입에 삼시 신이 삼시 치워줘 머신에 과도해지리 샘링라 문에 내수게 요마시 어 안한수 대시야 마셔도 야 지게 불러라게 시비는 디 쟤는 된다시다 계시야 유대 어 다글래 요마시 문에 다글래 요마시라 어 샘링라
3: 지금으로라,정화시라도,我让他做点项目修的。啊,等到天大洗浴,待若为了给俺三十年了,给俺突击全部有咱母体俺三十年了,俺得弄不清洁。这完了,去哪做不满的,非领给俺做十八看个气度,给他没那着。起码的,俺非领个联名衣裳给新个预备。
4: 啦。去个的没时间,你也对不起。你那天咱做破清松啊,第二去做个新个预备。三零了,到底。这个是哪个去洗的俺自己这对,你去洗的要水嘛擦过的,给俺做了不擦啪啪啪是破清松啊。三零了,到底我那洗嘛做。俺,你原来他不光洗嘛多了。你最近我那化水的就是,给俺给。

0: 마세 내준 욕조 사부던 저랑 갑디 자고 마시 이내 가 갑디 자고기 네 신기 네 주디 제 하자 타네 송아 지지 쳔바 강부 주제디에 요 마시 네 주디 제 하자디 개용 종아 제 키키
1: 게디겔 호데 제바임도 나자 레롱도 교게 마시 나자 수토니 소사이 규인 샤게 녜시 로마 장제 닌당아 루지진야 가수이메 샤게 신세시 미수이네 무이다 모티야오 칸고 지구디젤 가부 요시 이네 미세야디 게블리 리시 로존레 당도 디네 비야 크리메 랑게 신규이베아 급티티 퀘션 다이네 아주기네 오늘 제대로 해야지 미상매 일하셔야 되겠다 이네 담대 할 줄소 군농 주 팀마 쇼지 지지력이 이제 잡히네 수수 기반 주도 공소지 지지력이 비송아 디제 오늘 파야 말벼 혹시 주시세 사주 얼벼 되다 가지 되라 농주 팀지 쇼비네 유구마시 상강 아셔다 Shana to khoda kheba khartu a. Shange suzu kiben si tu kung suo mashbi. Yung a. Nye rang lama ta cheyu ni. Chene nye rang siyo. Feli nye rang lama ta bar checho. Shanta pungpun yem si chi nye le roke rang lama ta bar checho. Khan yin si na. Shange suzu kiben si tu. Mi sang mei betui chebu dike chusul dang bar si.
0: Nye chu kyo lo lal kwa tu tu si. Rangge denbe kyo lan che nga bhin zhig si. Rang mi chang shu di chi. 让南面破入地址的一年书城俺在不过苍龙九零处俺的你们都有热情的生病俺阿姆奇我呢不过苍龙九零之前的夸用不是俺弄出很多这个分了一年前俺出家去接旅落不是养虚的同牛药是俺俺俩光了穷药是的
1: 可能俺俩托药是吧俺呀那不是别个药是吧你看这不过吵架地界藏龙穷的老师要睡地套熊地图跑步堂屋的是我连熊地图都听俺说的俺都就看不了的了俺不让去地狱不开门你没这个当不是上个让个不过我那么急不顺眼一遍啊 现在让个老师要我接不起俺学的不过我那些呢老师就没素质啊不过俺们是让个当爹其他几路没什么事不过没不打算收拾不过三路的就全都没都是我是吧现在让个当爹其他的罪叔叔不过我不打过的哈哈哈哈没有素质要死让个不过他都过来的只想买这了 过了陆队妹妹用松鞋鞋如何知道家爹吗是你这人当不起来我爹吗是给谁当不起来出名呢就是阿妹陆队妹妹的鞋鞋永不撒下的鞋给谁叫不下把下身的谜底了开家家家主要要是<笑>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루튼 류종위참 장아라토낭 루튼맨주 진이서쿠루멘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왕반 송종차
2: 진드게베 루구체온디니 유다랑원시 안원 칸이 지도 제바시 탁수자

시주 총주 타바라 나우의 정중기 최비초가 장소로 균지 체휴 태야 롱우 동자기 작타싱 워두 도바츠 베지로바타 샤프트바제 수준기 탐험 규티 정중캄타 미리라 면류 주시고

중국이 중국 면제 국공 이면은 민가라 면제 지신 체직한 예동 하유 대단히 정중 감침에 나오게 라다자 마세 중화 시리기 노부 시간 예배 다 봐라 롱우 동장하 조기 유시 대야 사드 경외 통공의 송접타 서베 꾸지 차교로 군대 동치 리장의 중로 면제 대부 차세 퇴내 대시 조교로 폐기 휴진 단위 면제 자차 링티 초용내 준스바티 총세 타르게라 꾸베 총화 강식 대신 나시 면제 리내 송접타 균진라 퇴닝 개첸 퇴유시 지주 뒤규기 장내 호조 참소 마르 체베나 윤주 리워타 하바큰 리파르토 zemlin togi chozhong ting sepshiu di chozhong dakchong ne yu chozhong dakchong ni ta paratu hale hangsan gube tuan ne gecha chu yu chozhong te ji ring zi la jili jubdun zam sin xing dakchong chok dui ta chok gi chok me jie tumbu sum du ye xing chu yun za cha bi dakchong chok dui ti ni chozhong gi bop gi shibyo nang ki ku tok shu di yin xing 대로 벌업 체지단체 레오와라 동자니 교용와 더뷰 초균 자 차고 교신해 지주 뒤규티 리장장부 딱종 총매도 교조투 초종난기 초균 태도 조신 최제야 무세 퇴부 파조외 미균도 차로외 지신디조야 서구 감시 체육의 배제 정신 기능을 협시하다시 대야 용수로 크니 초망수 크리 인심에 원장 지주 뒤규토 슈조세 초롱 폐체와 태바 체싱 철중용외 니가르니 지오 토싱 초롱 서바타 지구 토비 혼업 초년 단용외 최시를 롱균 강고 체바라 뉴방문세 튜브 튜엔베 롱균 마르 팀네 교외나 차와 체신 감시 체외 초롱기 넘시 초기유 초롱기 티토 목입용외 망체와 동동 세르젠키 텐게 남베 동동 준습지 인베 칸스 칸토 세르 춥숲기 냥암 남바시기 킹 시엔디가라 양사라 종로 망싱 미제슈 통규메 대양 감시 체외 착도 계속 최토 착제 중담낭 십지 제마외 제신식 대코도 제시해 탄다 텐드 옌베 대 로마 직도 쿰친네 대 동부 시부 감보로 출기해 직도 쿰베 제신디리 명라 베베라바 시세라 베베라보니 신도 이도 원와 잡으해 머시 파르다 최도 감스바 다르낭양 된도 티다 견삼 체베 투급 계획에 직도 로마 쿰대 여진 대 추쇼르제 진용도 동와 강식 퇴총 닝첩 서지 铁土，东土地域。

차도 체라 차바 용싱 감래 원세 퇴비 남시기 감싱 차와 쇠토베 지신 괴타 목요 직경 토발레 대나라 통권비 존내 송급 지신 카지회

진짜 텅부 로진 리우 춘진 급주 고고로 강 타동이야 쇼르사르메 너지 충분히 나주 이셈젠 조시 되고시시 대쇼방 아버니 파르종 소르종 코너 제징 참조 떼내미지 대야 니외 인수 팍조바타 떼내 나제야 조지 되도칭 Degara, sabab mi sumdong la zembe, ritu lukab juanlin ta, lukab ta lo jen jena chue tu, tongwar guanbe ritu dabja ki sungyen ya chir nguan wong. Serimu bomara kashi lupur tu tuyma ta. Serimu bomara ni yidu wang shue ki chade gyabati riti. Te ludo ki chabu marbo ta ni, 괴진신토 작당신도치 신티 쳬뷰토 쳬베 갸고고르 티남니 모두 도괴겜바 치신 처르도 학바라 덴 세르모 보마라 촌이 도준체웨 치료도 세초바라 조디 쿠이직도 유진부 되바 신도 용신 김잔티 차비초베 권에 낭셉 쳬토 통주메바라 쿄로

세모 포레기 무리 타냠도 속타 칩신 조치네 교주 니보 도즈 직지 토 권주의 김상 송접 제디 제가 타교 용화치 레와라 캬탈하 파라싱비 로지 루티니 체제 리규 호마라 차싱 티니 윤난 노장키 겐감 송제 케제시 이마타 디게 동진기 예답 도바타 겐감 쿠리오타 넘시 케주 미세 체외 티 리기 소자라 초대 쿠리오 리부식 과도의 제유 다와 카세 대지 지기 배윤 셰베 튠디라 이거 원외 리드 더자 대주 대가라 서법 토세 구유토 내부 제배 대두 매주 대념 요라 시더 지더 채워시 쇼웨 라시 하이 담라라 담자 롱탈 헨도 요싱 초제 지가라 슈규르라 진 로레 군디수 라시 하이 양베 추곤디니 군주 튜제 체자키 가디 김시 데르 교르싱 튜진디니 량종준 저와 차슈 튜게시 대야 라시 하이 토간 담레 싱진 림베 송접 교육이 꾸송와 시기 맹원에 콩키 차자 롱수라 마드여 바라 닌지라 차진신 꾸송 탱니 줍기유시 탈로 공룡가 중에 있는 페이베 량라키 고르송 차례 나네 멜로니 슈데신 항상 그 바시라 추자라 뜻송타 녀질라 강고 치베 고르송 외래 된티 머주 공라 광야 초와 갸소르 된켄키 냐바시시 대야 뒤름 니슈베 루릅 급주 뒤뒤토 냐진슈 태체차베 왕키 라시 하이난기 녀리 뇽도 쳔바타 초르쇼바 달라 슈규소 유고레리카 프림 데메 권에 베토 메베 카라 텔레 독디 라샤 하이 겐캄라 도르겐 차진 포뇨유 테나 제드에 담레 체레타 초신 시세 담레 겐캄마라 텔라 송접 차제라 제로 치동 고게 고주 겁게 로로 리장 라샤 하이 사드에 담레 티 신진 림베 정중 송접 크유도 조바타 튜티네 송 량라야 송접 크유기 꾸송웨 제수 된슈 쳔시 今年冬秋季落呢，那是海伊人均天空了点呢，如果了皮季冬为天体了，刚才军队去当我热天，伢来创造科技，如果了南昌参照七八趟，第二科技推展送去水平了，对抗三家前呢，那对可以三百了那边前边呢，两来家不信你不听呢，卡拆过穷。

0: 야, 范龙, 볼모 지금 제대 가르쳐 줘. 가르쳐서. 주저 쉬다. 네 저거 놨어.
1: 지저. 나 대대 스테기. 강박 비리용기.
0: 가르쳐서 范龙. 你也破了, 你最给他们弄啊。 钱的小辉你最拉都给。 啊,这个儿过了嘛,接不接,就学的。
1: 姐姐, 我让这独立结果给。
0: 学的, 就学给独立结果吧。
2: Ramo xoq zirida, nigi vishib chukudeshya.

0: 출리 내신의 용구배 다가서라고. 아마
1: 어
0: 마시 튼시다 튼다시야유
1: 튼다카레
0: 푸 랑동실직도다 갈래 집식하면서 수도
2: 아 만난다네 아마

0: 그래도 진짜 맛있다. 내 주역 그때 이미 장경이랑 하셔다.
1: 야호민도 시디다 허즈 리지 괜찮게 시체 제젠터부 신다케버 땡기 체스 로다 장코 리베나 리케프샤사
0: 저도 샥수 체토르비
1: 까마샤 주의 치토야민도 면주체나 제규 면주시규리
0: 편유 등그룹이
1: 내부 상황 수시 등매자 편유 등마시 이내 말한 내주 대비나 편도 여마시 승비 우주제 전에 도퇴반 양서시
0: 네하호스 천천도 주주가제 요리
1: 망시 다와니
0: 다와니 춘주디지 제 현주명가게 면주신 다시 토마르비
1: 네지 딘데 차차디 완주명가래 특히 여마시
0: 중루 면주신의 용구르비 我자딘베 차와튼지 체링 당토네 지그르바
1: 면주원의 시에피나 타나 가르신의 지승마시 我자딘베 차와에 두주치러 지규시 벤의 럽지 코인이 깨부터 여시
0: 小威斯尼的别上写啥写写，表面是不听这多卡克了。大老周提自己呢，就叫日不听斯卡的钱，小威你们都要不接地就是。没啥，就叫了卡查不里。就叫写多，所有都同票的。
1: 大姐只有的，让个就叫写个，你写个。

0: 지켜보고라. 감사.
1: 진짜 그때 쳐버려.
2: 개체 맞서 습습 맞춰지 답죠.
1: 빌라.
2: 주기.
1: 나미. 전다 그래 쏜다.
2: 어, 기랑게 쏜야게 부족한 소야 듯이. 네 기랑 저와시 쏜 가스가르 교제. 참모 주변 맞세 아래 로가다 긴게샤사. 기랑 치시다.
1: 아브 그두 서리.
2: 긴야시다.
1: 你们女士这样啊 肯定是准的吧
2: 姐们呢,姐是没有面子 说不准也不准 你会拿来给我读书看书也不 给人家看个什么 当到读书看那个强场嘛 最喜欢不打, 猜个水 你那过来那个腾讯的表姐 旅游到这些奥运就是
1: 接了吕在堂的演员年了过去就这里做不赢了刚才把了给我是群居清晰见过别老看七百别做看水三个那个桌子打骨架月子骨架群居打桌子群居鸡他们的那个你会马上去死呀的你们空的吃死呀的就是不是的是吗是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다 힘이도.
2: 간나서.
1: 개원 도서관 강보다 사치상 키랑 아무나를 쏘지.
2: 응.
1: 무슨 소리 하고 저거.
2: 제.
1: 근데스나 봐.
2: 무게 다지 도야 내뒤 내뒤 개 말다. 야 야소 뉘나 담아르베.
1: 키랑 아무나 시기 뒤리. 뮤트는 그리베.
2: 뮤트 고 받는 것이.
1: 전 그래나 봐.
2: 네 아무나가 머신에 가니 가지를 계속 나야 쓰이버시. 제마 유용을 고면죠. 이 내내 길에 좀지 뱀주비. 뱀주대 내 편도스 개미도 거기 시제 남았죠. 최자니 탐에 덥시 대다지 차체비. 뼈고도지 차체비다. 지, 니, 숨, 시스체. 차팅 주영의 체두. 고 알디 남았어. 네 뼈고게 알디 맞죠. 탐어디. 진보 전다디 니 주부인다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조와 千日 두둔라 지송쇼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탁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을 국송라 쇼게 꾸 랑셴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김상 씨 님이 해버리.
1: 로봇도 이거 시작하세.
0: 타바 시작하고 삼주. 로충도 이거 삼주디 타종 재닝 그 말이. 로겐 그 제체 우리. 턴도 미지 상상지. 양 아버다.
1: 네 삼답이. 나저 로팜이 탄체 왜 걸어. 타가스 미지가 남아 주위. 가르치 네인의 캠도. 우유 내민의 캠도라. 더 큰 제주인의 집아.
0: 이다 샵다진다.

0: 뭐라디
1: 가봐도요
0: 听过那勤杂事
1: 勤杂卡多
2: 아치사야망고딘제뉴도과
1: 어
2: 아라유베
1: 장가도고로토민도수도와장래가사소나나라니아라통진정지시에도용도게
2: 용아쟤니의래가교고사업체와
1: 용아딸래치

0: 갈래게 씻어.
1: 차숙해. 야, 알아시토나 레시시 지그리.
0: 영아. 사야 신부 먹고도 가.
1: 예. 사다.
0: 인다. 야초. 랑게 카바나를 가르쳐봐. 레게 고르시아 유스기도 쉬어다.
1: 레게 고르 인스가 체네. 디제 란드메. 라환게 도고 세가 쉬었으기. 이는 예수 대민도 용토민도 슬랩이니. 쟤는 아 초세가 용기 슬랩제. 카바샤스. 나의 탭시 맵제. 머지단 퇴유. 카바이 카카샤비. 看着这只麦子，燃在了右臂。
0: Porto de Kepsancho near Tundo Jumetinje.
1: Tepsi Mindo La Juan Lagojo Suyuza. What I mean, Nane? Chico Chicago. You shall, that you go, Monsieur.
0: 你来让过学的小黄的卡车姐开开车的他个生病一年年宽了记住要我起个人的跟着起个他的什么大米一年二年米去的行呢宽了全面起个人可是没钱不赢呢我用真学的
1: 빈나 랑 차샤르 편 토시 랑 쳔다다체 로카셰나라 근지 좀라 슈 토시 더도 빈나 예체도
0: 라에
1: 나 샤오펑다 유리 냠레체 와승기 야시 주나 광게니 공스 뉴 좀 나 토비나 마음 바둘럼 첨부 역시 이내 라면나 대주상 뭐 똥 삼지
0: 디리랑게 나 카드 차가 요비
1: 아 디가르 초장배 섬수기 예산바 로카셋이 레그체 겐수응을 망스다 토스나 디네 퇴조가 섬기 아니 상무 조지 입지 这不是你的三八这慢慢的见过下面对了从没看见这两个生计

0: 글쎄 쏘. 글쎄 쏘. 글쎄 글쎄 브리.
1: 어때 덥죠?
0: 글쎄 쏘.
1: 나서 쉬우시던 게 보보시던데.
0: 이다 그린다. 네 친구가 탐셔. 응. 네 오시대요.
1: 대시.
0: 글쎄 브리. 습성 마칩지. 고마 큰지 덥리.
1: 콜 마죠. 나도 수수 덥죠.
0: 근데도 돈도 나서 땡도야.
1: 샤허. 네 리베 나한테 칠칠 주고 비서로시도. 엄지 림시 구교 왕즈 림체 닐 덥자체 타마디 조토 마리시 샤허 샤허 나 시기
0: 시오 마리
1: 샤허 나 란다 불을 통구 민드 샤허 之前呢，平安呀，阿妈说吧，快要用过马日，想和我洗衣，是吗？是。
2: 广播要我写呗，唐多跑多么巧，我们多啊。
1: 먹어, 터지나.
2: 기라.
3: 먹어.
2: 용의 대라 까면 야구 나베.
3: 낭담이. 강보 사업신 외비. 나와 죽지 마세요, 리그리. 뭐라는 답이.
1: 나 먹어.
3: 기체 사업인 봐.
1: 좋아, 장모 장자 제제. 지만 예 초에 날라. 让继续买不起。
2: 亚美呢？今天你怕罗姐出多也回事呢？
1: 没个，他们就说呢，我就是来个捉鱼。
2: 今天光家去买吧。
3: 买。
2: 那钱除了你给的。

0: 쪽이인다. 퇴즈게 탐지 예주시탕 처도탕 심도 김난탕 동이 디제 어인나 캐드 샤스 티지인나 심딩게 샤스 티지 강식이 양 예도 죽터 맵시시 양괴 지동 치섭도 조니시 지루니동 굴로르
1: 나나니 타보도 큐브디 오늘 레라 마시
2: 칸다베 준세 동세 친요 마리 케스니에 노르드라 수지 체주비 타정 아란주 키보드 갸즈 쩨앙 예메 심처기 디네 무빈기가다 조선 신다디게 파템비나 타말락바라베 용보 캡산 최든 동게 동도와
1: 디니에 캡산 탐구디
2: 저스텔레 슈구이
1: 티랄레 저스텔레 슈구이다 니에셈디니에 셉싱그유 나만의 갸즈 십중도여 말이 키랑의 갸즈 죽지여시
2: 킹도 니제 나마리 키랑게 사제들더 만나나 나 준단 그제유네 배주다스메바
1: 나나니 편지 어디 지를 만나는 용도기
2: 간다 레스 캠메바
3: 지게 꼴라 캄사 지게 벙라 캄사
2: 과절이 니자 키랑스 레리시라 유브자 시베
3: 러리 러리 데린 캄보니 두잔 십중도
1: 자게 러고 미리 니와도 칸다르 십주례 야구치스가로
3: Let's tool them now.
2: Kanda Kangu Budu, Kiranzu Robotsi Wadun Chiro.
3: Let's Nandamu.
2: Yonga, Tachin Diva.
3: Let's.
2: Teto. Nibaba Nube Kangu Di, Sisnaka Teto.
1: Teto.
4: Ran Karchu Yu Ah.
5: 你的嫂子千里我让你个草屋这么子巧一点你这床被拖呢给没学吧他个让不老铁混子看不表现命为主过去了就要不着的话去了小吧家庭这也不是你那天上去了那么睡不得上去我让你可对不管不是够的可是古雅有的那床被你们自己忙起来不要擦的话
6: Pasukoda, tanang atun daji tando luto maso, tanda di jubso na pechokshi. Dada, nye sobju shkepje, yazu chinju di goye gori gaya yub chatwa. Nga sengme, masayana doji tirda.
4: Rangsu yin sengbudo.
6: Mwishe jena ngarja dosu tango samju, inay gyubji ramaju.
4: Gyubji maya zamado, rang namjuda, Mishu Pundi Suha Zhuo Chou Zhi.
6: Nye Mochu Sui Xia.
1: Kibish Cha Xia. Kim Jie Tsang Mei Jik Tsa Du. Bala Kong Dian Dian Tu Zhuo Biung Gu Zhi. Kertu Bi Nan Ta Gzi Du.
2: Gaya Kari Yu Ba. Kese Rang Kaba Gip Ji Kep Dung Deng Gi.
1: Kari Yi Na.
2: Nye Baba Kim Jie Nyue Bdi Ngui Chua La Dan Bur Si Gi. U Zhu Jie Nang Ge Kim Jie Guap Du Di Ge. Tsu O Yung Zi Du.
1: Qian Na Duo Nye Bu Ju Yo Zhe Bu. Di Le Yu Xia Na.
2: Kerang Ge Am La Jun Tu Yu Bi.
1: Tung Mei.
2: Qian Cha Ri.
1: 你这一呢，去让康部的业务室在南大堂嘛这边。康部的繁荣过的。哼，要不那些，我那老家最难认识的多。前天去让客人那个，下面的公司内空缺位康部技能手当过这边。
2: 国民都，两个的差数呢，恐怕找个有面点击是开面，之前的一段位错占成几几里啊，落下些是第二主意。
1: 我那阿达，你们能怎么办？
2: 他的客人抢不抢啥子客人哪能能打有嘛的我谈到我大区面子母腿我们团队多你客人老张没有情况你老张那么大去客人修路修路的拖欠呢一年那么了嘛准备水电有嘛的拖了点我呢你腾住两个的他给钱 남자디 죽머 집부터 디그이 테토 남준 바사샤
7: 라판
2: 아
7: 나란즈 준즈란 쇠제 규정부터 제침부터 티오담베마도 메도현 시행도 나란이게 소담어 집네 아이
2: 제자 메도시에 림버다 이네 준즈란 메도시에 니 토뉴 닝제부시라요리
7: 제자제
2: 밀리스 고체가 유다.
7: 요요. 老范.
2: 아.
7: 都射的。
2: 아, 치, 수리. 항상 산지 제가 하래.
7: 도수.

0: 부셔봐. 라장고치리. 제마글랑가. 근데 저기에 수수 싱글 봐.
1: 야초.
2: 야고치리.
1: 핑송.
2: 제라 핑아. 신초루베 착쇼. 제라 모즈지.
3: 다치다네레르차스. 장디 할지규 아.
4: 나란세 포켓바 대니규시. 부딩아 대니규시. 부셔마다 부총아 니즈딩슈제니규시. 디자데도 종자지야가 종스지치.
3: 예.
4: 这的主席路在那街你知我的下些有谁他个知道不选不西我让你给干了可再给我要嘛的啊马上拿脸的结果是是吧我那天我看不见那准确几个没跟着看见古有可能是多些个月他的跟着的这问过三年 야마다
3: 탄도 부디게 대대유네 니 모두 요거 주제 갈래 이 큰은 삼부미도 와 이거 인삼바
4: 대문 로데데 치로제 부르바 탄도 콘송 언니를 요 주고르다
3: 나야 요 주메다 니 바브랑 요거 야고 주토나 알랭게 주스
4: 나 요 주고야메
3: 리베 바브랑도 준비 요리 원내 준비를 빼리
4: 이네 되나 지셔야 휴 계세 나데 아무라는 시지 메비나 요야 주네 요마시
3: 매즈데 게지 창고 직시에 송아 년부도 나 년대 위에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수치 여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지금고라게 청강아조 디콘 레네네 템베 레가 타마디 수기 콩게도도 칸과디 캐나조 진린차베 지라 콘로데 박비제 공신에 카 태쇼가 수기 대세 되지
1: 아 네
0: 군침 판라 로베바 그 수기다
2: 야야 칼리치 칼리
3: 샤바가 김도

0: 링크 당하죠. 이 다음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진 나고 좀. 로딩기 되죠. 산용 잠파. 시즈 용 잠파. 마치 용 잠나고. 주리 다. 쇼고지. 농창이. 모체 당 신도 망상 최고. 샤탕 차샤. 고마. 야시소. 원상 최고. 오모 당 세미지. 신지 신도 소. 님다 최고. 초 망상 최고. 동진 나고 당. 창다 망상 최고.
1: 로딩기 사자 주인님. 대단히 좋아. 열불.

0: 공무소 계란 로판 거 쓰였어
1: 로판 뭐 마시 로판 뭐 자원이 마시 你 seem 炸鸡，seem 都猜没穷。从那的年，年阿姆拉达跳过去打起鞋盖吧，痛不疼我的打起不忍心。你们的那时候，亲兄还是救过，做阿爹就一把心去。隔壁的年空了别么做见，我救过有啥嘛那罗事，学屁过上去。 一年年竹土也没多，他到年纪上里，繁荣了这么难呢，金山的那卡车嘛那罗是削皮，隔壁两年的这车把车下呢，我这车罗削过三尺。一年的竹土也没多，他的年纪上年阿姆拉能是自己公司的卡车呢，我就个有啥嘛那罗是削皮过生病。
2: 이내 뒤에 이내 뒤에 이내 좀 토야 민도

0: 다 걸어 가셔야 겠어. 다가 삼시 않아.
1: 영아, 산리와 동계네 탐 채우지. 산교시.
0: 나 비야 차와 마시다. 더도 된다 도지. 내 대응도 사유. 장게 링마레 삼지. 멋진 구지유. 다들 안게 닌지치아 꼬르시에자. 자시비 차오리. 락달 지지에 팔린다.
1: 장외래님도 원동기
0: 다 차고 차버리 린다
1: 장그산도 다양게지 약해 린다 안린죠
0: 딩아 미지게 세제 타취없지 말이
1: 콩릉에 공신나로 쓰이시다
0: 딩예럭부리 기니러 승마사로 쓰럭부리 인다 칼은 윤씨 지수 와 주구이 탐하디에 탐지치도
1: 유쇼
0: 탐지치다
1: 매제
0: 직전 사원에 도움하다
1: 다폴레선데미도 칸다탐데 제후지 잔츠네지옴쇼
0: 당예라 일생금이 장게가 집시로
1: 너 대비치 니 제토바

0: 감사한 기나수 세나니이나.
1: 아직 결정한 생애에 치즈 순바 홍슈 능한 좀 체비.
0: 또 쉬어 니 가봐시게.
1: 됐어. 키랑게 부중한 수인 승구도 디키랑게 당부야 시듯이 키라시다. 지도라 닐링카 디네 사가 디네 부글 로카제 제초시. 니도다 숨도가라 부구다 기행기 내가 제초시. 디네 추가 진주지 수초시. 키라시다.
2: 한국이 오늘 시세도
3: 이네 보고 과잼 좋으래. 아
1: 안주 키나죠. 사허기 한국 침부시 비우시 미게 주요 망외 레츠한 수나 초시 야매는 안아주 지시가 되도
4: 터진아 레 지겹장라 나 배 小云云 지겹고라가 나 키란자 부주가 안걸 슈가 다 나죠.
2: 서호 한국이 민무주 가소유나
1: 하나 민무주 니지 숨지 여시 키란가 다민도 건나 카네견 주시.
3: 那这些压着，
1: 他的电车就是，吃完钱还多。你们同样没有接不过从农务那儿捡这些物品。是的，爹呀，确实类似孙的养活有些，新的大锅里个锅架孙的这些，既然给他们打不的，亲自孙的这些，对我们打不的，背那就是。对那既然给，光都是去，全部轮他是。
3: 这些，我家过去让我们过，康白光在学堂。
1: 代价员全部要钱，先上其他了工业管制局若是公共需求，其他个我得进哪呢？他都多下求，你看咱自己咋？这个兵啊，中个皮带，接多这些？
3: 啊，
1: 多是够的。听说在监管看不起，请俺别的工作。得是亲戚的自己。代价的米儿哥哥要也不是。俺自己监管哥哥当要嘛的，其他个三不四，买不起，是的。康边管制，马上请俺进来。
3: 마시세的清晰一些。总结吧。年前呢，三星堂国家中嘛哩，那么从不上个几个哩，光看要嘛哩。我让你我那我娘多多呢，等个嘛哩。特别当过去，看叫特别当过去，普通家是做土嘛，这是那个一切嘛事。
2: 哼，让你我做么接不得。 야면은 부중간신 다디 거요.
3: 가좀
2: 다디 탑시매매 탑시리 그뒤응의 조네 지도시에 조우리
3: 가좀 엄지
2: 요요요 다니야 가좀지 뭐 전화를 양인지 대우 와 부수토지 신도 가본 말이

0: 케미드
1: 선임의 고우로 와
0: 응? 응 네상무 구치 제자
1: 제나랑 흘러제 대처로 와
0: 네자공세 공원미장마 레오시라 수수 네지보 공사세규 미디 제비 창문예수야 호시게 보기
1: 这下, 年岁有人在也不就会。
0: 巨人他那也会有马的公司联盟会有什么倒计给这个人倒计通常是或别的年岁小人既然可是不语那过通对米度 公司那七倍大那子于你 이네 진보 강다르다
1: 미디 라바리 팅웨리라 탄데리 제마시 이네 방아지 콜레오네 비자 되람 요마지
0: 이네 집에 마간디기
1: 심제마지시 고 핑제르 마지 호유데 라고 동바리라 주데 라고 동바던 기리

0: 야피.
1: 지게 벙라.
0: 같이.
1: 마체는 이제 차례
0: 이제. 자리라. 지나 마제 봐. 주는 거 친구야.
1: 나 로디 녀스 님 뒤에 대비. 대리 내가 염다 하이.
0: 할래. 지게 벨라 쇼도 그.
1: 너네 리미 지기. 콘터리니 녀스리.
0: 쳔노 콩게 알레 집에 응고 거디 기랑로 송중이.
1: 나 송주. 콩게 레다 마제 혼 님네 지그리 송게.
0: 참어서니. 계획 도스 뒤치 도시. 유쇼 계획과 마시. 지랑가 응고디게 조파 집으로나. 조수나 아송스나로.
1: 레스니엘 함상 깨쳐.
0: 지랑테시.

0: 지게 방라 함사 광무소 디닝아 되어 싸워내 매베 시기 슈덥치 내 주디 제 저두 특히 상 가게 지민도 광무소 나라와 외무 상무 케비 네 하고기 키란덴덴 광고 숨마세 나다 속도 진진 난고 공부리 돌대고 나시 류르 나즈메나 돈 잡고 키고 좀 요마리 네 급제 디고 마리 티리니 나나니 토마 차샤도야 테라 돌리나세 사간데 고디기 키란 피뉴도 고이
1: 구셔 다나 채양한 나니 임베
2: 맞죠
0: 쇼다

0: 키라님도 알아둔듯이 하도 나나니 자샤사투 체베 투고 랭민슈지 마오랑랑소스 이원소알이야 장다 체승비 이내 방치라 나나니 지지되미 기내든지라 캬지 샘기뷰가 알아둔듯이 맵샤스 리스 네 키란 가지기
1: 나 미엽수야 가지인
0: 키란게 안 남자지나로 쇼르주지 캡사라자 토제나 쇼구이
1: 나 미엽수야 가지인
0: 네양 개가 가지기
1: 니게자 랭겹소
0: 아라베지디 키랑치도 광바치시다 텁주 유구되나니기 파야 황랄기기

0: 오라 오라 두지시 더더 님니 시장로나 지랑게 간라 야호지 슈로나 나혼네 탑시미도 님니 존지바
1: 예제 바차차 요마다 겐게 시송락다 저우리 무이 매비나 겐게 섬조지그리
0: 니신구이 오라 이네 말이 오라 지랑게 간라 안조 나게 도슈 그때에 야호지 슈다 냠라 한노 저게 린진진동 서장 우디디지를 가려시
1: 요라 망우저도
0: 말이 오라 오라 오라

0: 지게 방라. 나 레고 주기. 지게 방라. 단등이 기나라 삼시 두기. 힘내 든데 나 과요 마시. 기랑게 레메 지조 나 그렇다.
1: 큐랭 안 로스 개위베 아. 큐랑 아디디 시야가 톱단 요마시 신승이. 교다메베 미켄즈 니즈 토스 템다가 람사 삼부대 요원지 레군쇼가 치. 카지 기랑 상명아 차브르 삼중이 아. 니지만 아르시 모지 야가다. 조가 나르디 니다 제모 치인 고시. 가다 켄즈 산제 대소리 소와 덥치지게 야가 기역시. 교리교. 다들 아마 교습 고중이.
0: 땅아랑 림멘자 통도 처음에 피해갑시다 점자 쉬고 있다

0: 저 제가 도서 협사 따줘
1: 용아 제가 로찬나 제랑스 니얼티시 니의 쇼텐 티지 세미구쇼 모찬나 용
0: 용아 나도 니얼 죽인다
2: 따줘
1: 상계 쇼텐 모찬나 로지 뒤그 람도 가디 영화 구두야 나디 꼬르스 칭이
2: 용아
1: 조시
2: 주인다

0: 我们赶紧上车。不，老公，这是看拉斯自己啊。 가봐 마샤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 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가봐 줘
1: 물레즈 지 주가
2: 가나 야 什么 소도
3: 추구르 참지 체차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 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봐 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엔게 자진 주
0: 다 가봐 추지 엔 섬라 날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 줘
2: 제제제 부다 아멘 칼니슈 다도도도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메지 쯔츠낭

0: 심플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 오도에. 미마 못 된대도. 저가지게 미나. 눈이 디기다 된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못 통야여리.
1: 이 미마치. 총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부유
0: 아 대작의 미미징엔 지시유다
1: 기지식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작의 미미베 경에 망부유 마세 자작의 내주 튕시 중제 승유의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메겐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1: 메겐쇼티 되수디메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김 계시 바케주나 시슈니 지기 가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시동다소
2: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티티 치오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네 죽미루
1: 메균 고순 치바라 지소 용량도 쇼니 메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원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3: 체당人别 류조낭나 别당나 偏不起
4: 我们今天给你，小猪军装这些衣服，我冬天的你自己的。
5: 수부르 정단하야 되네 하장의 계층 보시리스 사파르도 런닝의 수부의 내줄 때는 정단하야 되네 대외견의 계층 보시라리스

0: 출로 니순키 군시
1: 여드 졸리바타 차자르 망웨 티드윈키 니순 여부치교 캔강 시도치 차자르 법드 고탕 기군 기능이 서주 캉베나 미주 응고 치고 캉베나 초주비 이나 뉴르토 로군 간이 람세 치딘 치고 촘람기 로슈 지고라 도낭 치고타 게디 로구 마르사 유나 제토 양다 리서 치니 로슈 디가라 니세 슈고 교주나 민주와타 서제라 리미 쳔고 유베 교추 미키스 차자르고 랑고르동드 목전 바로다 대부로 균이 년장나 뜻이 체리 개조망고 유사를 주동이 졸로 튼거 뒤돌 서버 토지 대자 퀴라 체딘 제고다 주 예윤 주모도 치 뒤도도 지지 고라 타바리 견니 로벽 능구 치발레 몽주기 최남 주미종
2: 정말 이게 디링기 남든 상을 주제소 나마 이게 내 모두 이제 난 주리 챙이 남든 카 신도 유이나 기나게 라도 타바기 토토 변종 농진님 제리 보기 조리 팅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방 윤시베 APP 디펜이 난데 시 조지 초리진디기 토토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쇼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 민비 애주람 털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대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개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우 국송라 쇼게 꾸 랑셴니가 편라 대탕 용토
1: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2: 농
1: 용장 아르체 용장
3: 셀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셀라 문농 참부스웨디 초라 비주난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난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난 사디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4: 대당는 뉘베 초와 기당
5: 지니서쿠 네폭 러브유 지니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위 참 장아라토낭 로튼 면주 지니서구 루멘진 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종창

0: 다리 증정 나제 규치치 나제 규슈시야디 푸슈쿠르리 디게거게 띵두르 고일라 나제 규슈체 고르세야게 로아다 베디게 괴체지 나조 다리 마요상 테딘이 그 조주라 마보풍게 네즈 다가라시 콘즈셰베 네즈 치제 딱제치디 증정 나레 주게 샤조 장부나데 조쇼기 지치 셔동이 기위베 나제지 소부지를 조샤 디게거 나레 주게 덴베 제베 너그게 레스 튀김 메롱 오리 지진 안에 주파르기 나슬레 뇨마초베 로아다 팀민도 저거 되야라 나제 규슈치야 람사 삼조치 나제 규치 야우제 돈스럽지 단데 디제 샤샤 계급 나그레 주게 샤모라 까진 님 부디 제 그도 다소 아 나 단데 워카치 당고디 계급 나그레 주게 이제 워시소 나제 규슈치야 내가 삼조치 니 부디 디고게 나제 규치 내가 저도 야우제지 동기 쓰셔라 군시 딩서 저위 소부디 나그레 주게 이제 시소 디고게 나제 규슈게 지수 내가 숨는겨 공력이 부족제면 봐 망타게 나제 컨주로 랑삼게 신취다 디부주시초 마시 라과도 망워야 나제라 너소나 미경원국 내가 야구제제 미규침불 하초 마시 시부디 샤조장변아래 칠로 좀비 조수구이가 나제 지시셔도 니기디 조련도 없고지 진조 랑삼게 규슈자 내술 하비나 계급내 딱제 지그리라 종기스슈네 계란조 제시내 보지 다바균 등미
1: 개도라 공부균은 무슨 계란게 아구제나 빌리야르디 야구제 조도 무슨
2: 俺最主要是肉麻切别，局长选不许多，没得那最大些手中写下，切咋干的搞破皮，俺最失落气死。公正哥哥，今朝中间谁收拾？毕竟是，
3: 这个哪里去那里？今朝还最吃做吧？陈阿东，今天没做老呗。俺最门西做春天了，当兵，面干的，拉着手脚接，全动吃松多辣子西斯，把这土样，
2: 听不这么多那土样三不多肉麻些，没做牛脸，天气下三不。
0: 都多少不多呀？你这油麻的，你给俺做些哦。可是短期中不多变的，准备退休了，许多机构要买些。给俺做，日间咋个些是那样买些？你装修这里没做些，装修里你干着？
4: 啊，累死累死，简通了，你也太个难去。
0: 喂，陈勇，小小张表那里，装修那些车呢？很多人你装修。

0: 샤나 요구 티그리 이내레 딩 아래 샤야기 개간시와 개내디
1: 신주 마제나 로다 치원이 수 맵처리 랑가 주장디 체대부 요마다 체대 면에 제주민도 다셈다지야 둘법사샤
0: 케시 원의 젠삼샤나 토마 섬시 치고야 된다디 만조 나글레 주기 변조 균대가 코규 체토그르비 탈로 젠삼샤나 주사마케나 모두 지하고 지리 딜레 젠삼마 샤네 그그리 마랑조 변조 대교기 균대 코규 넘나다 그민도 타그리 정규 변조 넘바 규르바 퇴레 쳔부지 님지 치고도 이내 퇴레디 대외 치외 딕신 지고리 딕신 가래
2: Nyer nedu di shengmi, nye samba. Kesi jen samsha na, nedun tuen yu sengbi.
1: Kesi jen samsha abyi na, tuigub dinze ji yi nahli ya. Kengju,
2: xingju qi nye da, guakju qi nye, guangzhi qi nye di zu, nyoham qi we, cha chui bi yigri. Che zang, dungdi qi shu qir dani, zhigui da, jidi shibju chimgang ge nimzhi qi ni, dungdi sami shiba danguri. Tendu, jen samsha abyi ji la, ngana zu nyushu da qi, 퉁고로 송교치야 카고요리 예바도 계급로 정주 송교구 조야를 리슈피 계급 시주로 결된지 송교치 슈디 치로 당고리
1: 랑 최고디 야호도 디제치야나 계급 좀 배토니 퉁고로 송교치 토우리 정주 송교구를 리슈치야디 만주 레고 비야 편도 요리라 티웨 나세 송교치야리 편도 요리 예네 랑게 전다 지기텔 삼다비 전다 하래 계지 등우기 국민신 다게 미투마 채나 근제치지요
3: 신규 제삼시의 제는 나를 내 소구지 근처 제세유 머신의 주역은 우리 뉴뉴 송사 강에 실아요리 신 제삼시아비는 우유 용콩 삼은 맵스 말베
4: 제삼시아의 등에다 등급인도 로직 미 한바치 니라스디 티고가 나그르치기 로리 템보다 두비네 책에 쓴구 용마시
2: 텁스 당고 소배 구지 만주 템보 레제 낙제도 담 다균 규제 카지 구지치 더도 후리오 송교가 지배를 실내 규제 양자 카지 구지시 규제 만주 라왕기 뉴바 틈진지 나만이 또 폐계다 레소소 렌주 레드치야 꿈당토는 양갸카지 구리시토리
3: 세슈네 삼쇼라비는 타그네 시군섭기 세슈등그리 이내가 라즈 삼샤비는 계급다 세슈네 군섭제그르베아 군섭맨 소학제스게스유 디소소강라 담마르베아
2: 쥐엔삼샤지 그 멍은네드디 마주챙아 십주 총두소 랑은네 멍은 용구갸기다 주준시 계시 제토는 안주 짠냐지게 류공시부 구토외 문제남자 세오리
3: 주저 신주 제삼샤 삼다 제베
2: 제비 마랑조 나글레주 로로마데자 주연삼 샤야디 카리미 창매 세브싱그리 말멍고 셴두미 샤야지랑유 마랑주 타데 구디 속중게 칭트랑 마옹 삼다니 겐케오리 마주라 마라 최고 미투유 아자자 주연삼 샤베지라 마주너 구기 광진다 지조토기 꼭주니주 첩제로 주구리 마레 대비나 마랑주 주용게 구디 레지소 케뱅게 듀라 최고 첨부지 체그리 제장자와라 제유 개뉴 첨베 네바르도 동디다야 영원주 철치수 내주디리게 마주지용게 신준섬샤야디 개긴수 도시다니 요구마리 내주고도야지라 마주주가 모두 개뉴나부교라 난긴교주딩서지 신지튼기주다 송유주매업수 신뢰개뉴선배도수로 숙류교 추비주다 쿠류송교주 서주챔승비 장애기금 낙래주다 마주주내두배 낙세교주익자 예중중한 깨가수다
0: 喂 정수아 Chukshuna zhe nyo nyeg jindadi ngada togu yu sigi e. Gyogu dinze chungji tiyagi tundadi xin sabaribi. Nezu kwaya gyog se chunga.
5: Gigi kelek jindadi ran yon nubi na gichi yaguja se chogu sigi. Samyu le debe zhona shchew, yon ma nyun yuk shisa.
0: Si shungi zwa gen todam cimba zhenglong qi du. Kelek de wane logo chu, rangge jindadi nga yon nubi ma nyul shido chao mahri. Zo di rangge gyabzadi suyi me shiarwa qislo. Tiring gonda yuju suji di dampe na ngari kirgan yungu yin shu.
3: Zi, Bofeng, Yongbe.
0: Oh, Ran Yongbe, Genjib Dindri Chia Khardo.
6: Ngai Khun Zirwa Wada Chilubay Kyunche Khunbi.
0: Kala Sayasam Chirwa.
6: Kala Sayasam Chirmudwa, Nang Tui Mangume Jo Sengbi.
0: Heh, Jo.
6: Bofeng, Duda, Supi Do.
7: Yongbe.
0: Zi, Ogao La.
8: Bofeng.
0: Loma Ma Jene, Bilisib Daga Shudwa.
8: Daga Shda Yimdgui. Dile zhang, nangle ju ju zhang di nyam doi wadwa.
0: Hazi kuwayo rin anyo zhora chigi. Awu, samu, kinye yonbe.
7: Rangge dozne shingirda. Deche shuda.
0: Diri, diri, diri. Awu gawla, awu, samu, kira sumdige, diye kachiga yonba.
9: Kona zungye dente shubi.
2: Tirin, Gero Mangu Yuza, Niki Shedu, Subso Chowdoa, Jengshua, Nanin Nangle Minari, Jo Jenga, Jo Rangle, Dachin Ru, Zawa Yuanga Yichi Yu, Dosning Ransunga, Simtung Arash Tunguda,
9: Yongjedo. Mushinga, Shangalia, Tongyup de Yu. Hine Tapar, Dachin Ru Jimmy, Sharso Tangu Nakshe, Chorongi, Nasan Yun Womadi, Nai.
10: 上过最后的啊，三名男的三片有几人？他个嘞？第二人先别，这年纪个，吕布谁不归途呗？那么咋的着？让给的，这年纪个，吕布谁不归啊？那么咋的是个呗？你们那些是个幺儿吧？他个嘞？你后面从局长前面过了，闯入男子的，叫我撒回查找一遍这个消息牛逼。你我们对马车也切多，可动俺们没别就当没，你同为什么对的？送信妈妈拿在了送给不切，我讲见了拉送了上去。
11: 第送些妈妈，没些拿在他过去，送给我们在抢的生意。第那啥比情谊？你是呢？送给个孟西托了，啥比钱？明日的人就看，西头有么情谊是个月？
2: 不分正刚给同学我就满交钱也是多啊。可是，同学我就哎。
11: 嗯。
2: 第俺随创给个，那三团里别不难送满交钱不满血的是哒。嘛三星期内正刚给他们这的都胡些啦能给。第星期内看不赢不的。 有句克拉的扎斯民族，重修那些女伢的，没些托家门过许多的，他的整个给南北倾斜，给不交钱我也买的，给不交钱的，年纪个哪里巨大，创给谁兄弟，重修那些粗的，搞贵了，给别钱我开吧，给不交嘛钱呢，创给那了，去给一个满脚男的钱的，谁用钱去下呀，苦个不学个的。月月，
12: 罗平来接交都过差别许我。 让给某人卡巴去给不许啊！
2: 听我说中啊！哈哈，有俺看了，爸妈，俺最穷嘛的，供给工商上的罗云我的。
12: 你看不是啊？你是？

0: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초 춤이 짱무시인 춤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춤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 지
1: 땡고 뒤 견견 내부 세고 지 진경아 녹세 튼세다 발라 요세 로그이다 보고서 지저 세바다 진경아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고 니 발라비 규제 세비 파산 방리기 강번 제조다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고 숨 한점 렘부터 点자 땡고 송주 다 까바 기신 강게 신우이 다 워키 공딩 작자 다 대급 신부소 소다르 다 메스 롭급기 개과라 뭐부 거리 땡고 세고 시 징겐아 칸베 나무에서 로그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땡고 세고 나 메선 직시에 도시 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다 메선 직시에 다 요새 쥐엔쌈 조부 소 시규 땡고 시규 추 징겐아 메네 샹도이 시규 땡고 시규 뒤 레니어 시링 메 피해주에 시바다 사라 잡아서 메규기 니게 정신 땡비 레가 시규 땡고 시규

0: 아마 나닝가 민간게 샥주치야 저지상 제사샤 아마랑 나즈디 샥주 마신 용마다
1: 랑 바베 잘 셰휴 기시
0: 가르셰브리
1: 랑게 셰메 베
2: 모자 같이 왔습니다
1: 바퍼
0: 아
1: 랑 아자 다가 대샤 랑게 아자 쓰고 유메
2: 아 제발 포기하고 싶어 맞다
3: 아마 심마 구다
1: 아메 싱겨메 나스톤 보데야디 기란주 치도이다 긴주디게 참부 요야다 렌좀 요야 치도이 계세 미자지르 파체 용비나 아무 선보데제 님부 가르오제 영 아래 보우츠 치도 타부도 선보데비
2: 아지 모티나
0: 아마 아마랑 세바디 녀신기 아마랑 세와디 아주 부족디엘이야 장요리 녀신기 아자 얘랑 치야주 저와라 아마 샥주치지 나즈티 주요래 말이
4: 랑스스스 기치치 계시 아마 샥주치에 주년히는 랑게 산초구양당구 양면의 산초구내 매없으니 지바 계시 랑게 니제제피는 나 시양 삼르시다 유다 창창망구디 저요시 랑게 산초는 니제다야 가제아
1: 啥都多谢女辈要是其实这边的姐妹呢也是等着呗爸爸你这大妈当把风给自己洗能力切都给这些吧考虑要是上秋去都让给王子去别去起了其他你也让说听过是呗啊阿妈下去中国内前队民都给其实让给阿家的给妈连皮的我下去去个没阿妈让给俺让不起的让给俺不说嘛孙牛都给啊让给俺就没给的你也不不着
4: 俺不说说说你们都俺的叔叔的这三大米你也不没的金藏当不赢呢俺孙伯爹家还是久着下去前还是带有着下去前不赢呢俺孙伯爹家三路没四个没了东街没孙伯爹没
0: 용아, 티리니, 능미 창매 뒤로, 계속 세업시기. 와 아메 보송자, 아무 개비야디, 년년 바로 개군해리, 허리구르 천이그 말이. 통도래, 와 총위게, 고샤 제배 나글래 주기, 주장 송자, 년 직지 침송구 주장치, 년 바로 개군해리, 허리구르 치그 말이. 탄다, 샥주 제바.
5: 听到你们孙子要的，既然做我阿们这边的，听到嘞，真不错呢，坚强呀的，咱们也我是当修罗。这些这些对，你见了就，你有个用心了，主要是牛逼，趁你这边的。
0: 把别人要买的了，我就今天浪费钱，土没多，让身边的也要些。
5: 你那赶快把谁干了，我用心个明快点的，继续是这边的，长马片头是。
0: 让给我几个去呗。
2: 上去立体擦下，
4: 谈得上了呀？等过去啊，积累有嘛的，你不看人家，你啥不起啊的？让给叔叔来给培养么？兄弟，你把都叔叔总干了么？是不是？你这不是三斤重？但你们几个都最累有嘛的？既然给很多生意忙过一遍了，俺最想去洗头这些。用啊，你是一个小，得给下。让给生意过那片头有嘛的，不给过用是的。
0: 啊，这张国照顾的这可真热啊！让给生意贵不点，俺想去吃个面，俺前头面的要钱多。
2: 去
0: 让新那批去，去让个阿姆拉个，去让个生意嘛贵不点，想去能面送给。
4: 第，
0: 你来过年休息
4: 啊？
0: 你上么当差？ tu da khari te li. Nye ama le kheche yo ma ri. Nye bun bud ma che ni, mi xin da ga chen ye yung gu ri. Ama, nga ama rahli mi.
1: Po.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 又不用 难回 사투 서동 초등了 지송키 능민 디탄了 송접치

0: 다듯
1: 막군라 기랑게 잠닝진하니 치우샤샤 나디네 따로지
0: 쇼메 쇼모 디네 치우시고 닥샤시그리 디 홍림까리
1: 으지 디
0: 경계 결로 최세지모 니 키라시에이다 드리네 제 수치미네 메다차 키초마리 시수게
1: 으지 메다 차키초마리스 쟤는 아주 좋아 그제스게 그래
0: 초메시고 샹수시
1: 으지 니 디게르 조소망구 다비이 기랑게 잠닝지고 나수제로나
0: 로스쿠 시모도 니 키라 스미샤오 시수가
2: 아, 양아밤니 중수 탐지배 신부인구제네 용야민도
3: 야, 저거 메세러 차다 메수구를 캐마주야 갈 수 있나?
4: 대장, 대주상마 저의 균구자라게 하시바 락바도 차, 아무라게 미세야디님다 상예된 사우지 락바도 차베빈 수고쇼야 말이 승그리 계세 균룡구 차마센 능그르다
5: 기니뉴시 와디 자위 중에시 자위 중에 삼제 말말 도구단약 치도 자자당아부시 자자당야디 메인다 차소 소야코제 수글 키머주 약치도지 단도 수글그 말마초 나는 메인이 요마지 칼라나르 차게베야 요마지 초아교부시 라게 오기지 든데제는 아르딩마시
3: 오지 나 간제 차오래 자오든수 딘제 도구라
2: 天咋天咋大缺下听这钱的妈妈了他这个等个要日本今年俺们这么试试妈妈给他的刚也是要特别什么特别感谢对的别给同学们哦嘞他是对听给波了的妈妈也不知道公妈说你地上了靠要么是找一次没事的记忆着俺说养家特别什么等个着
3: 小五，俺昨叫个大着的，妈妈给特别考试单着云呢。

0: 네, 랑게 제네 마마게 탭시 양시다 통시베.
1: 토우르, 댄댄 토우르.
2: 보라. 기란 신경 망부터 된 남자 과하게 나니 봐.
3: 나그 둘이 다야 켜는 민도 제자 신지디게 종계나 기제 둘이 다 제거 삼주.
2: 아, 할래. 기란게 소나 장부디가를 태나 종계나 리그 송구베.
3: 네 장부디 토러 투탄제 로주단 친수. 장구 지주메 봐. 장모님도 제대 유사 조모도베 사주 요마리.
1: 로딩 상식에 패싱 탑시 다 도와보자.
0: 제자 탑시 가르시다 하나이나.
2: 멋있다 왜 감사.

0: 어찌 내 관보스도 나냥 대보스도가
1: 디 관보마시 게르게 메비오 조용하시 러시피를 학 루주요르다
2: 아네 인제 이미리
0: 너 쟤는 아주 내 체제야 가르쳐가 넌 쟤는 쇼메
1: 대 단다 조용하마시 단다 랍트지 마르마가 랍트지
2: 아네 마르마가 랍트지
1: 아주 불타가 쟤는 학 우지
2: 네

0: 나브제나 조스타 국자 등면 잡시베.
1: 네 가서 갈 차가 치면이 퇴바 큐민도 당제 나온 그래.
0: 어. 상치니 미세제 네 흉내강 국자들이 주어시다.
1: 네 놓치라 캐나 흉내강 제스 나가라.
0: 아 조스주.
1: 레스. 오야 상무님 여섯 개. 놓치양라.
0: 굴레 가슴아.
1: 아씨, 당연 강부 베르트비스 견성아 결치다. 아씨.
0: 여보, 상계 중다역 지혜민도 봐. 루디소 함상, 말랍자 도담다 집조리가 진행지금은 신은 예진주 조스다 곱자득이 탁주도 맞소. 쓰나 농주시라죠. 세계 공개 맵지. 니엘 집로 되셔다. 딩의 흉내간 곱자이 니엘 진수 비치동다. 조사 곱자기 니디디 니엘 강조 탁주 돕제죠.
2: 롭지양라. 키난 튀기네 차례시라 난구즈바. 구례카고 여지 제자 샤피아 키난 냐나시. 먼저 상마 신배 보고 선자 칼레디 되질 시민도 더더 지대 나라 국가 하셔 저리 제장은 좀 탑시 담비 수일럽 좀 야오체 겨우 신비네 국가 간 대야 여시 겸럴 대비게 상마 럽 좀 야오 마 챵셔 다지
0: 됩시디 야부도 진주 로즈체 더 확실하게 매 봐. 퇴즈 등지지 우리. 준주의 진주 근동체 마주도 봐. 세상 퇴즈 등지지 로즈체 우리. 님의 공화 중에 하나 뒤에. 셈 중에 하나 내가 지유. 세상 곱게 된 것을 미체 비지다. 님은 진주 비지다. 공당에 비지다. 그저도.
1: 로즈라 진짜 화용 그래.
0: 허 두스 땡기인다. 샤민을 갈 수유. 유스메 그동지 위에.
2: 롭지양라 녜산수교 녜민리안 호전수교 나군도메 메요병이 세지도 샤미나 안주면주라제 토주리 승비 컨도제 메멘동에 세토비나 탐짐서 강교 막살로 토지
3: 양호전 안수군에 수직리샤 상계 롭지양부제니 유스제우 터베제라 강교 곱자강대에 잡수시 뭐야 렌제 롭지체기 뒤즈 초라등면다 곱자간 디그니스 디토스 디게이

0: 오야 상마 쪽스다 꼽자도 다 재능하게 꼽자디 박희초가 아
1: 샤우 땅 아디네 카체 마페베스르시드
2: 뭘 타고 르샤
3: 김세 가리나
1: 카인스는 데이베 미 삼럽천 치아르 가보다 튠지스브 쯔심스브시드
3: 제나 나도 팔로제 럽션 약부 제니 쯔심데베 미 샤우리 신스웨
1: 아아
3: 와야 땅 아주 줘 와야 저부친 쳐서 나도 리우지 맨날 제이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전부 덴비 링네 차샤지긴라 대나위 튀기 로미리기 촌엔 지슈타 링네 슈샤소라 도시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 제반 유네 로규 심주 제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젠바 제기 뇌베 방다 코드윈치 두부유 페도 시외징주 단촌타 타바도 줄주 고이 제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구비에 좀제 민용화식 토비 텐디 시제승 메리세나 페 랑종종 링위 송교 심주 칸기 운진 쇼바타 日本人被 심주바 채모 옛샤르긴 원두라네 페기 낮에 차샤골라 모두 능규인배 텐게네 기세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초 로즈비 님구 디니 슈로 그렌조 시리
0: 샤르겐 우두라니 제로직도 구제 디주 듄솜로 편종 셰 통면 종콩 기디 총조 총바타 직도 구제 구주 고든로 스촌 롭신네 롭타르 친지 편종 덴조 강도 차레나 제로 니도 게로 편종 롭신기 루규 리베 셰랑베 롭네토 타다 페랑 종종 링은 송교 심주 칸키 르브니베 심주바 체모타 우지 쉔베 토겐 시시유 심주 가조니 초베 토간기 나제 지고타 베기 나위 루규이 콩라 제시 지겹칸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계 받아 페랑 종종 미마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계 봐 페랑 종종기 직슌 락제 니티베 체계 봐 계급 링내 부이 표준 체계 봐 대신 종용기 치자 링내 캡공기 차제 링내 캐바제기 체니 토비
2: 난제 감사 Penjong Lungzhi Nyingzhi Lekongki Penjong Shirikki Lezen Nang Ani Kubi Peki Naji Chachaki Ani Peki Tang Tumze Kola Ngozho Rangzang Shukyu Yis Ani Ngarangzu Gyanangki Shingze Shien Tang Durwa Yina Peki Ani Lugyu Gyabchong Yina Re Yanamana Ngarangzu Kora Kuryuki Chekzuki Gyugen Wo Yina Re Ani Perangyong Chongki Naji Ki Ani Chachati Yina 고초야 치부차 되어버렸어. 안에 언제나 땅다 계급기네 토그루 삽시 나우에게 오라. 안에 벽이지게 낮이 자자 태양네 토메기 수십기 뒤림 개됐어. 남부 사바시도 전체질러야 중대였어. 사바르도 지동국의 조주 랭을로 춘지에 숨지 벼랑전조 운예반네. 안에 벽이 낮이 도시당 목돈 Temi mina sojong rikshung simju soji ene tela ina drebu ina yurtu sawa ina tobyos. Ta drebu tidaagi ene kare ene pyoji loju perim tang Zhonghua miri jikdun chokbe dushi jeseng yongbegi ene ngoybang ina kajen duanzhu che yos. Ene pyoji naje dumze tidaagi Zhonggoy naje rikbegi ene nangdun pyunsum chezo su ene dong tobyo ba maase tuyuchong su ene Zablingi ane naji ribi shimjula yan na tohne sarwaji jin yus. Ane da tirin kubegi samdiri yin na ane tunze ngage teni yin na bhoji naji yagi chasha pheje yin na re, dumde yin na re, dikola ya ngore dordu zamshugi yis. Ane tunze yin tangbutila yin na ane ngaranzo yin na shungola ya ngore chengon tila yin na naji riba shebegi tanye di. 간대식이야. 아, 마라조 코와 랭고고 요메 들어야. 제시 접점지야. 쇼기 인스. 안에 나제 저거 시에버디니. 다 마라조 자게 돈에 시에비 이메 있나. 가우슈스. 된다지야 알고 요리. 다 인지 간에 시에비 있나. 아게올라 제스로 와. 다 되게 있네. 아, 남돈 조디 가르래 증거 요리스나. 남이 슈샤기 있나. 링어당. 내슈규. 아니 메이르기. 데스메르규당. 징내 소라야 도시 제베 탈람 타 아니 슝루기 딘데지 인도글라 슝루디 안에 트럭가 란족이 쪼게베 뒤주네 쭈르규 퇴고 발라야 안에 림시야 슝루 딘데지 중에 대바탕 안에 트럭 쭈르규기 뒤기 참수이나 뭐여서 그러던데 말아서 직선 딘데지야 운예 대어레스 다 자나도 뭐 차샤베 이메이나 말아서 트럭 공마 야나면 트럭 유탄베기 ane loram yishuyin nanglo la yina ane tingzabki 나지 리베기 슝루 토르마야 타제 총대여레스 대단 직종수 은행 아란주기 표 랑장적으로 콘수 차샤바 임베 있나 난 베기 장당다 대내 아란주 의주 소수 있나 칠링 받은 데게 안에 표직 받게 심준 아니야 이나레 야나면은 유제 받은 데 이나레 안에 콘적이 있나 내슈 근데 최십 된데 제약에는 레드 메뉴 같은 데지야 빼대어레스 안에 낮에 모든 그 멍시 제베게 안에 등럽긴 알아주다 낮에 집에 흉루 저바 사과도 벼지 낮에 집에 안에 흉루 뒤에 안에 지천에 말한주 표시회 진주 당 순전의 숨제 안에 림심 다르자 중대어레스 다 돈전 다무들의 양어주 쉬어라 벼지 낮에 차샥이 피림 돌삼지야 생계의 양어주 쉬어인스 다 다변 알아주 있는 낮에 안에 차샥당 품제 남 피림 지방 제베 있는 안에 카 숨잠지려야 예와 최초 그래 통해 폐기에 되니 안에 두릅 이슈탄베기 아랑조 로럽 업주 내에 로럽 이니 둔주 팔라 딘데지기 까불라 임베이나 통해기 폐림 아랑조 폐림 당고드치 다 두릅 뒤에 남게 있네 찹조용기 다 아랑조 내가 간제 변치 빼요래 세바 이나 초배 도강도 안에 직전 내망기 안에 사과로도 딘데 내망기 앞에 뒤 dunzom chene, ane tseriki tokshib leryon tindaji peyo res, ta di peybe gyurim nalo la, ane naji rikba ngaranzo titan zhivo yobbege, ane rinnegi shusha tang, temingi ngaranzo ta neshu yuki, jeshu nawayoge, ane loju rinnegi jeshu tindaya tuma ya deyo re. Lakbaradu ane chikdongubja chushu renga chunjene sumche, peorangyongcho rungo, ane todam uyon lengang shebege tindaygi, ta ngaranzo chisu chile ina re, 야나 시징기 다 중요하다 토담이여베게 딘제게 옛날 레공 딘제지 고조요레스 다 대게 민규데 카르레스 이두걸라 지이잖아 다 말하면서 별안경 좀 켜용기 아니 중요하다 나제 대게 칠레당 대민기 말하면서 시징기 토담 대게 괜찮나 대요레스 다 옛날 초 두림 이버디 카르레스는 초 끈이야 폐제 중대봐 대게 두수디 카듀레스도 두럽 말하면서 니주 담배기 로럽 아니 둔주 튠주 내 때 로럽 구주 튠주 딘데기 버로질레스 다 드림 디 나라이나 벽에 나지 도십타 모든 길 레든 디나 지천에 가라도 산에 켜 용려야 차바탕 사과르도 아 드림 디 나로야 나사 되베기 계주 근데 지요레스디 에 가란주 에 별 안 용절로 차샤바 임베 있나 링어 용실 팅 담보다 자용란 거는 차샤바 있나 링어 용실 팅 이버 딘데기 아니 아니 잘해 첨부지 빼대어래. 다 잘해 뒤 규지지니 말하자면 학벌도 두릅 이슈탄백이 로럽 개주네 로럽 구주보로 들어있나 아니 별안정 좋은 말하자면 교육용기 안에디 캬봉 원래 안에 징역이 말하자면 토글 내십 제바당 안 되게 토맥이 말하자면 뽀미롱위기 징역이 토글 딘제지 아니 학벌도 말하자면 장제를 규련 제바당 An aranzu peoranjong chung sakong dii nang lo la ya ane rinwe ge da changze tola kue deba yinba yinna ane nidong ma simba dinde chung deba dii ni an turib dii ga ge tang aranzu wensa tushio ge dinde ge chumde chik res sumu di la kara re su du ane namba sarjang ge dinde peye chung deba chi da dii na jir tang aranzu ane turib nikuzak ji ne ane tuigo ne tane baru la ya dinde zi la ya ngue zingo yo res Da turim dii gawge ene nga rangzu chabzuyong ki da chumdegi chabzuyong dhubuji chashaba inna nidong chume ngan lola inna pyo rangyong chung ringa sungjub shimju kaan shi bega tindegi ya ne chenpa tindegi ya unyeba res da di unyebegi di tuning zo di kante tuan dega waras na kondu nga rangzu rinpa tangbo dili ya turim tangbo di nga lola ya ene pyo rangyong chung ringa todam uyon lengkaan si ya tindegi chenpa chik ane chile tang si zin 니니좀게 된데 레공디 아니 치수이나 니동 주매가 로로이나 아니 첼레 랑키 말아서 믹스카르베게 아니 된데게 레공 된데지야 운예 용도가 아니 아란조게 첼레게 대하이나레 야나면은 첼레게 미네게 조경이나레 야나면은 아란조 첼레게 아니 심주이나레 야나면은 아란조 지메게 토고 똑십이나레 다 디간에 큰지 테네이나 아란조리아 안데 컨테진이 오레스 되글라 안 네마 릭센당 타블란사르보 어딘데지기 폐지에네 아니 아란조 별 안경 좋은 게 낮에 샤샤이나 삼바베 ane namba ina sarjang tindaj pege chung deyo res.
0: Kongi tumbe na gyasharkan wundu lani pyo du shiwe jingzhoi dangchun pyonchon ki naje laidun ki pirim kangzha imita. Tishi naje laidun ki goba tan tuyni so ki kola ngodru durdu shi nanchubs. Shamgi tuzu na gyala chone pyonchon ki nashu kaji le tumbe shibche naje drupche kola ngodru nangyo imbe lenge ne mutu kisi naro.
2: Ta tunze nyeba di nalo la ya nganzo tahm tongma ina ta na zho mi rik tirwa pyo satoyo kong la ya tuzu kandiji la ya pege chung de yume di gorgi jiya ngu zho shuya res lakbardo ta di nalo la nga ranzo naji rik bege ina perim di nalo la ya sheba inba ina tahm tongme nga ranzo ta rik zengi ina turim ge yetang la cha shaba inba ina doshe tuigab siya chirwa ta doje tuigab siya di nalo la ya en tuirim tangbo di karare sudu doje nyingbe tuigab siya chi o di yin duigla na nadang ege tuinze nyibu di nalo la ya pyo rangyong chiongge ane naji rikbe ge perim tuig tangbo di ge ane doje nyingme tuigab siya dindeji ngudu shukyu yinsi an chir dan chayba yinba yin ane tuigab chukubi tuigi gabsu ta nga rangzu tingrib ge naji rikba serwa dindegi rikzenjik chung chunje ne ane miri ki ane lodiyo perim di yadang la ane parzam chewa yinba yina ka niso ne chokdom che yuwa res ka chik di ka tangbo di kar resu di ane nga ranzu zo di yigi chung yu me dinze zi la ya doje ki ane chani sha ne yigi chung me ngon ki ane perim di la kar sigo resu di lodiyo ngon ki tuigab sigo res ta gyagay nalo di yige ane kub tunbi ki tanya di la kar sigo resu na shichen shichi dinze zi sigo res Ta yigi chung tsunje gi ane perim di la lo yu tuigab sirwa. Ta nga razo gyayi nalo la ya ane li shi chi shi dinze ge tanya ming da yores. Ta tedang zhawa ina cha shabi na ta nga razo naje rikbe ngwe bang rang la ten, ngwe bang bang bu rang la ten di sa la ane mi rigi jizo gi perim nga ji porsum kong chik du jibi ane parzam di la ya ane lo yu ngwen ki naje rikba tang. Ya nama na lo yu tuigi naje rikba shi kaa nyi su yewa resi, taa dunyi kaa nyi di yewa jiye di kaa resi du nga rangzu kongdu shubi tanyi lo ju ngon ki tuigab siya tang, lo ju tuigab siya ge dida ina jikdun chebe ge ane naji rikbe ge nga rangzu taa tui tuirim ki rwa miri ki jizo perim ki tuirim yewa chewa nyi la dindaji la ya yewa jiye dewa resi taa lo ju ngon ki yon naji rikba sarwa di kandaji la sige yo resi chebe yinba ina taa jishane nga rangzu rikshun ki ane tseshi yewa jitang la deba yinba ina yigi di ma chung ngangi ina mii rigi ane shuje dang yana shuze mangshir chebegi ane naje rigbe tablam la digi ane jizo ki tsuwa dang rinne ki namba so la ane doshib chebegi rigzen yala di la ane nga rangzu lo yu ngangi naje rigba sigo yoris ta digi zo di tse di kala zingi yoris du yigi chung meba ngangi o dinze jigla ya cha zingi yoris Chezang ane zablin toog ina nga rangzu gyagab ina re, yanam ina miri ina re. Ane lo juu ki lakbardu da nga rangzu doymegi lo juu rwa, perim di tom minyo barla tenne, ane lo juu ngonji tuigab ji ina yesam diya ane jikdun zawanyi ne ma yis.
1: Shiri ki we nang, di ni chwa. Lo juu ki nyingku, di ni shiro. Kuenjo, shiri.
2: Ta tenyaa nga rangzu de tiri gabsu paabige ane doje nyingmeen tuurab rawa di ina kandayajigla yaa se guguyume ngoto dordam shuiba ina ane doje nyingmeen tuurab di nis a meyi rigi nga rangzu lakbardu ane gyubjaa dola yaa suwebege ane lakze e pecho cheba chundasu chene ane di chunje da nga rangzu tabarge lo ane chi nigyane nigya chukju tamane ane chi jik yime Parsam dinde zhigla yinba yinna doje nyingme tuyurabsi che dinde si yewa che yungu yoresi. Ta lo juu ngon yi naje rikbegi shimchuki di chashaba yinna a doje nyingma tuyugab digi nga ranzo lo juu ngon yi naje rikbegi shimchuki kyabungsu togu yore. Ane nidong ne jame chokye lo ngon la yinba yinna a nga ranzo pyo changtang yinna re, pyo uzang yinna re. Ta dila yinna nga ranzo dan yinna longo tira jik yin gaibigi. doje nyingmege neshu yinba yinna dinde nyesho chungyo maare. Ta ina nidong yame chobkye lo chunjene sumje nga rangi ane pyoge changdangi ti rwa 你想着现在中间矿石多白的你那时候你要挑选不及顶着几个三年穷点我的到底三年穷点的第一个马上做了你呢肯定是要让这穷点我的是对的了你推着马上做给他你去他吧是吧其中原来没那其中国家国家国家国家了呀马上做漂亮中中的矿石多些你们去那时候热谁要这么给人家听着给他那那时候的恰恰不一样呢那时候结账起来他当初恰恰过了谁我那样然后做错对准备给多些给那些都不那么多他第二卡来时候车上电费给谁我了谁准备给人类给虚了给封锁停在每天那感觉给三个人的呀错对准备给多些给落实的了呀呢然后就接不起来搞来卡过来车上那年头那时候事业的呢你从家里做不起来落了呀你看到三年穷吧呢春节节节呢培养中中的多些三年期安提了也彻底的落实躺定躺不定安做脱不了他这样呢年度年头那时候是那个那时候的恰恰不应不应呢多些人民的退休天天起来也多过个月的拉巴罗当安做年尾落就拉上去拿落了呀呢你搞的车我是能安培养中中的呢那些日本的七类的参考堂俺阿郎做个江南去，是吧？他话都中国三类抗击，俺们这有个七类，青白党俺做呀，恁两类级别个，俺哪几个？恁大姐伊哪里？哪几个我都伊哪里？第恁天天第天新的阿郎做，日前恁忙忙不起呀，速度级别猛些讲了伊呢，恁三类个新旧级别，这不的跟爹爹是对，恁还有强党第一个廿条廿首第一个，恁六岁的呢？안에 롱어 치 숨니 시 진짜 개대버지 어 진짜 진인도 그걸 다 띵가를 갖디 근데 대해서도 당부디 교육이 되는 소 당부디 가래서도 대응을라 있는 거란 저기 안에 디직션 심주기 외진 나로라 있는 표랑정 정라 있는 안에 롱어 치지 옌 개백이 안에 나슈 매백이 진짜게 만화도 면진직 당부 도마 들려야 들려야 즉 서버 만화도 진짜게 고발내야 된다지 총대월에 니버디 갈 수도 있고 안에 단대에게 예투 내슈스야디 간대에 수도 고역의 사법리야 토제 가세요 레스리 사법의 토제 있나 시동 조절 낙수요 제장도 사법 토제 시동 조절 낙수게 당 안에 로세 지숨네 싱어라야 말아서 나오기 매우 적게네 배창단계 안에 안에 유유 좋아 현재 전개인데 슬링 속에 안에 다브로이도 있나 아니 통계당 초와 진짜 계단 계신비게 아니 라디오 약국 좀 되어래 다 뒤에게 있는 야르네슈스야 되라 외사게 체제 직 가려요래스리 도제가 락사디라 아니 돌립 말한조 디 장마 이날에 신기 로입 지엔틴 되게 아니 락세 슈제 버전지 요 바로와 다 뒤에게 돌립 아니 말한조 로마 입기 있는 도제게 락세디니 아니 배 장단게 유유 점마인 바 다 말한조 중국이 全用的施工的恰恰不应不应呢？中国强交的阿郎族，他呢，你没去出去的，你大部分人呢，也那阿郎族，强东没有给你新疆人呢，等这个杀下来呀，投入啊，抵挡两百个，落地抵挡两百个是吧？你落特别了呀，你落去西南省啊，第一个给人呢，你阿郎族独立落一建议，等待团结。忙不起吃掉了。第一个啥就开始多些，俺那时候多些人民团结的送姐姐，不，俺那时候那土岗第一个呢，他买不一那的，矿石大呢，全用个中国的强交一那的，养的强农个一那的，但呢，俺那时候对那位没有了吧，买不有了吧，矿石大呢，俺那潘主席就热地学钱不有吧，第一个呀呢，传达点点是用过了是。
0: 孔都严下跟温度了呢，多切宁美土个比团长一大堂，提醒多切宁美土个比能修车都多呗，牛头能修给开就过了，我就多多些难处事。天姐妹里在那给那呢木头，别给那姐吃下过了，我就能够应呗，人家呢土豆都几时能够满意吧能着。

세제 다르숨 제네 무점 간치기 링한 티웨 토르다 시부 차주 제디 도리지라 순수 사바지 탑초야 메차오 디슈 파바캉 르주 티웨치 뉴주 장비 원이 퍼리 자단 바라타 좁제 텐저라네 지도키 심세 바라 시그지 무미르네 슈샤게 모차라 원다 계시 작다 치러시기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나가문에 송 세르몬 상제니 소비사도로 주구 계급 체부 중심 창매 가부치게 그주 십자 제바타 그블리비 응우포로타 참매 타자 다도 세르몬기 계제나소에 내 소재 내게 케베 장초베 소재식 응이 되라 这些 타게기 팀제 사부야 뒤에 대단히 균대기 초에 주의 주구 체외 요제자마세 미리 리네키 수념 되베 방부티야 这些季节 세르몬 상제를 묘소제 쿨가낭 니도로 다다 세르몬 상제 소주로 체신제 첸보 대자 매비 무립카지 공기랑낭 냠된 포교로 총리 수경기 소제 타 팀접기 제바 뒤비 무라 세주 다우비 참에 차자직 소식이 니도리 모두 제바라 참에 차자 티니 년지 지르 유베 가로 니기 칭아 년지 제고로 쥐지 나비 这是 팀제 최지식인 데니 셰브타 포르바 갑주제 차세 숨내 초비 포버니 가요 이마타 셰브타 캡주니 무이타 세주다니 쇠버시힌 니도르기 탕도 참에 차자기 캡주스 무립 카지 림시 슈르바타 사조 제 차르지 주브세 치우비 무립 고고르시차 제제 테자 메베 무립 고고티 메르세 레마 땅와타 토웨 레마 동지 순슈 사바식 개규시 니도르키 무립 고고티 스웨덥토 메르세 동구츠와타 메슈 첸베 무립 고고르티 림시 니에지 튀어버렸다 데니 무 동네 소다 되면 배 그거 별 휴지시. 공기 탕도 슈충점 동네 무릎 고고르 키 타고로 용지지. 대지 슈치점 동네 무릎 고고르 티 시슈 타 주제 키 튼저로 오 림시 섭도 치네 무릎 섬 수입 수출로. 토와 슈급 니도르키 카이미의 떼내미제 바로 토의 동쇼로 토 무립기 수입 균도라 대십 체신 역시 최제 마루 침바 시에치 쇠덥 난샤네 라리야 메르세 동구기 니도르키 창초비 영로 도르체기 주스리 짐네 메슈 체존 순진 체디 내라 기부리 지치 메슈 체찰치 무립기 수입 균도와 메슈 총차치 물레 메르세 동피도바라 동카부치미 메슈 제존 춘젠 제주 대야 로마기냠 요 소조 메치 네르키

0: 热血仙徒，杀掉心塞了瑞星月。刚做穿土，那天找个月了，特里个雨果的瓦坦，人员都老着看一月。怎么，马车集团去那天的总队呢？出发信息如今签约，不然地数跑不看个前途行。
1: 신부시 도 좋아 신부도
2: 세바 소리야지 신부시도 고아이네 신부시도
1: 점점 파리청 대기 뒤로 심수디 사간 대지
0: 미남키 퍼리 디쇼라 가보치 되니 샤스웨바타 최부유부마세 주당키 좋아 최부유자인 사실 좋아 최부타 미네 지머니 냠도 제외 믹세기 루지시 춥디 퍼리 총대기 몸소 초업에 심세기 민창시도 교류해

0: 도 준비 전화 여기.
1: 근데 같이도.
0: 네, 여보세요. 심어서. 나 라브라도 뉴스 미에 봐. 디테일을 저 도즈 공주 미럽게 초동 지구지. 태연 조약이 둘로에 뉴욕에서 사업시라도 가르고 얻으니 나 가봐야 겠죠. 수고하셨습니다.

0: 이리스다 사과리군다 능진리고 사드죠 탑솔디 얘기리 삼시단다 간지 런니 딘토베 마체 균투저 젠 딘토지 제자 능진리군다 사과리군라 또 현전 마시
1: 아 오고 나 전투 매매 저디 능교 모습이나 바바 가르송 혹시 바바 레메 치어 줘봐 어 패스 고단 거 니 삼시다 영어도 해 삼시다
0: 근데 신의 마시네 니랑 사고치 뒤지지요 사고치 라인다 국가대시원은 요 말이 니랑 세이다 미지 국가든지 랑지고는 行마다 아지 小肚子 랑안지黑子里장의예장 난다요마지 피게레베지라 직전은 등지주둥도 갑지
1: 야 직전 등지주둥도리스 가스리야
0: 말이 죽투그지 댄디 등지주둥도리
1: 용아 사와지나라 니에 직부팀지에 넘게 망수인 바바 패스 중요한 소통 다 같이 고시
0: 됐습니다 다 그래 하지
2: 肖战
1: 아세 아자올라
2: 지 럭지 채워 왔다 야호 가지 마시
1: 어 키라 체스가 되니베
2: 어
1: 아 로드위
2: 아 레 유시 야호샤샤
3: 라 야바망시라 요거든지 기나즈 로보월 다시나지 금자가리 매직시다 레슬레슬 다워노 지지 한 집에 긴게 민주
4: 아지 아지 아지
5: 봉도 봉도
1: 왜 나부터 좀 하셔 아 돌아다녀
4: 야 말해 장가 지우야 능구 마부터 제 쇠제 정토도 왜
1: 아디 내가 파면 쇠제 바바 롭지 맨스 손 주고 삼초
4: 상 바바 충충다 나부터 제 와유
1: 아 우도 장인 바바 레도 세모 주비나 그 뒤에 내 경야 존재 되기 딜레 겹선 사시
4: 니라리아 된다 시야가 여기다
1: 뽑아
4: 마치면 더
1: 된다 그치 아 빨라게 마
4: 코난 주의 뒤뒤뒤 진소 야자 응급조 파르샤 송기 다우제 제바 신나 스모 망체게 니체게 중지대제 유구입다
1: 띠 근데지 봐 장발하게 안스네 안스온추
6: 씨 肖战 肖战 롭치 너무 러리도 봐
1: 왜 롭치 나 기브리도 아
4: 딜레라 시리 배저와 통기긴 합시다 최근은 또
1: 장다 지구시 기니 가가식 매봐 대신금에 배신금에스
6: 소스워래
4: 왜 장스워다
6: 말해, 단도 군이 사러 가래 여다.
4: 상스워지, 대신매, 이게 신매스, 그게 신매봐.
1: 나 뒤져 뒤져, 라가 지샤니, 참 신매봐.
5: 씨, 아자.
2: 개새 넘고 뒤에 지샤, 더 뒤에 뒤에 지도 같이 없지.
5: 개새.
2: 응. 개새 남셔 내주, 이네랑 개가 통수.
5: 그래. 아, 니차 가라 시비나. 니면 니를 지즈래 좀 도미도. 생위이나 성초교교제
2: 장주정 이글레스 낭다미 나를 양스다가 교환스기
5: 아 Hale. Rang mi nang dam dong wa.
2: O jie. Rang ju jue de tong de yi na la. Rang qiong qie ba dian le. Nian ming nie zui rang ge xin guo ma zhi.
5: Rang mi le na zui nian wen nei xie ge jiu.
2: Na yan xi bi xin ge. Qi zu suo zhan de mi xi ni mei ba. Zhang ge me xi ke li na.
5: 年我那些么就，苏姐该干冷牛没？阿谁打游戏？看他，让你阿家送啥？伢那东西我是哪几个没人？伢那东西是啥说些？没是那什么？哈哈，是，哦的，台湾了这样个猪肉你也可真轻松。他那啥么说？
2: 猪肉泥巴，尿出血许多。让给肉不切土面，免心个鱼。
5: 你也让不开血土不？喂，能滚。呀，没得，俺孙子那女儿没事吧？叫。
7: 叫人给恁贵的肯定女吧？女的，那么三，三万买不起个吧？俺没钱的，俺孙拿到账不里下，讨过家的干多个。然恁贵做你妈的？你装的你也对。可嘴，你是谁呢？可嘴，你是谁呢？叫人的可嘴这吧？然还不是这种啊？你就用这笔。就用哎。
3: 睡下吧，睡吧，马子儿子，你那别的啥事嘛？上个米国的姐，都是那三重啊。这下这下，走。哎，都是在对方势力的，我那业主写没得。
2: 哎，
5: 喜欢把不公的学中啊！哎，上次呀的，给不看了别谁。工资期间，
2: 刚你休息不多钱不足，俺们俩对着钱多。
5: 俺们也没得生计，能过个这是啥皮呢？不是。
8: 俺孙拿了连队钱，就用这送过了呗，没意义多少人。永吉，欧风了，欧风了，哼，
3: 真多，欧风了，我那天拿走连队去的，恁贵记不记得算下？俺走路浪去，西瓜爸爸打竹马竹云脚，是不是有名的？有啥子白起没？
5: 出不家多少呗？
8: 多少呗？
3: 爸爸。
5: 爸爸让俺们同我姓氏，苏瑞。爸爸让俺来说是，你来着哎。
2: 大不水，明天通用一百说十多。苏瑞的，俺最说这偏这，要我要嘛这，地团结些呢，偏通嘛这，没些呢，谈到团结结巴恰恰呢，我对结嘛这吧，逢生里个年年端茶不这。喂，龙不先打坐哎，有什么？
3: 北京的做你们吧，龙国现在做嘛就不说热，没些呢，今个从北，说着的都透着呢。
5: 呵呵，对，上个天也要些什么，龙国现在了，加拉格里呢，北京的老年的过着是。
3: 热，要得，龙国现在个中国做呢要用啊。他是热，啊，俺说的给中秋过的也行不？啷个几个了，能够做人家住许多，嘛噻。
5: 咱们出老早的那些，我顾不上这些。今这些队同到干多少些啊？去，但去队有去想多个。
3: 是。
5: 第四大店主的最见不到个新个月子，大姨那啥事？

0: 아지
1: 오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아 땅 아랑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3: 빨아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 그 제부도 뒤지 니 진탄 체외 레기 진이라 나를 철도 학도 저외 파문이 나죠 제르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로 고수로 당세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문 약시디

0: 키란체 슬링콘이 된데 마찬가지 용도게. 제 뒤에서 걸었다. 샘자 괴명 안에 쳐오리. 인다. 와야. 상만. 니 라부 귀당 돼 아. 해지. 봉도랑 랑차 초 용배 아.
1: 년지로 고치다 주제 꼬르파 옆초교 랑차 다 할래샤.
0: 랑래 고통약 뒤지 유리. 도시 년랑 아님도 자. 도스네 년랑 꼬르게 받치.
1: 그 소하쇼레 카리인다스. 오다고 닌가 그 수대비나 라우츠무도야. 사고 좀 마사부 여르베. 나도 치주카 데라고 더제 데브지. 또다 년랑바 마음샤샤라
0: 站站샤. 해지. 랑근 좀 같이 얘기. 레그치디 칼레모 이번 그 드레스.
1: 오고. 오랑 탑시 딱다 대미도.
0: 칼레.
1: 오랑 네 진예 손사. 나서 오랑 대제 그 수시. 뒤대 대비나 그서 그뒤 쉬부다 그뒤 참샤 왕주 과 통구제. 머신에 오랑 디디의 그 장모 손사. 그뒤 그 수고고 예봐. 싱그지. 나서 싱그 배자. 싱겨 보죠.
0: 금제도 다 가라지. 이네 처처 소중 게 로아 다 가라 뒹구도 와.
2: 진아 어고 제스 노비네 첩첩에 수수 노비 캐링 그비
0: 지 첩첩에 노비 캐고 봐 디 제나 쇼터즈 랑게 전 근처 쇼래
1: 오랑 되다 텁시 매 맛이 이네 말레이시다 지우유
0: 디이네 디테일 삼등 유리 영화 라로 디치 녀로 붙여줘
1: 오라시다
0: 쟤는 라라 특히 그리 쉬다
1: 문에 진짜 디없이 오라 고치니에 손자 마게 뒤기 막 뿌는 시시 락배 구단 될까 당구다 제마시 락파 대지 지스르 거스팅 아쇼시 니스르 거스팅 주쇼시 오라게 라고 도스게 하다가 아주 거스 차닥 주쇼시 오랑 라고 도 뒤부터가 수삼 샤우시 더디브 도움도
2: 세봉도 장군의 뼈레 경도와
1: 잠비 윈초 디야우도 디야우도 진짜 신 너무 말해
0: 에지 부디이네 그 수준이 니 집에나 괴신 그 탑지 제브란데 장게 년치 리공기 문제시네 난다 영미데 영아 제나 르딘사 딘테스인다 아따 안소시네 탈시 야고지니스 딘테스이 창매 연락 배 구당대야 니에 뒤는 뒤에니 주구치 경디 키란즈
1: 딘아
0: 키란즈 그스 팅아 쇼리 니에 주구니 경디 키란지 키란지 그래서 팅주시오 그래 니 죽은 아저 경디 키란지 그래서 차탁주시오 그래
3: 괜찮다
1: 라고
0: 시시 니 라고 도스고 뭐다가 키란지 그래서 슈섬시아 그래 괜찮다 양자신다 야구도
1: 다스키 슈텔러 봐
4: 말라 디스
1: 기라니 이너 비진레네 나로 용어제 마셉지
2: 저 메고 카니 팔로 추스 시무도 요마시
4: 저 나로 비나 메고 제스미도 바스니어 발란 칼레시라죠
1: 야,
4: 이제 어디 가래?
1: 아지 반여다, 지 반여다. 나랑 출구면에 남주 자식 유부 거주 봐. 반여다, 얘랑 쉬어. 현재 레베지라. 두다가리 냥을 겸하지라. 다 김사 심사. 김구 심부 거시 신속해.
2: 주저, 간당은 이님도 좋아하게 해야 주어너. 가르쳐 내지 봐.
4: 저, 심대 정모시.
1: 나서다.
5: 세, 러시아. 대리관다 샹을 두고 쓰냐이.
3: dos ni nyim dos sa do a.
1: O, di khar sa, ngan chun ale suyo kishi.
3: Ya, khar che son, simne yu be surishtu.
1: Tanda nge, hong chun gu ni kia ga chin bing.
3: Hong chun bijin le duwe?
1: Shen chen chun nye shi, bijin ni me go che su.
3: Ngo ne shen chen le chin bu zhe be? Chang si kia bu zhe be?
1: Kia bu shi, ba se lin xia. Hong chun ge shen chen le be xie le, cong so xie pshu gan su jie, da zui deng yin sa.
3: Cong so xie pshu si le khar chao zhe?
1: Xie pshu ge sing mi du, yin ne nge cui ba jen na, cong so nyo cong chin ge de zhe men zho.
3: He si, che na gong si khok dong de zhe zhe ba. Hong chun gu ne lo wa chin bu qiu. Shen chen ta zhe gu zhe ba. Nga ne din zhe 300 mi du.
1: Rang an tang do, neng gu zong ya sam gu nyu me ba, ta me de zong song.
3: Da zong tu ya me ba. Wana, tong do dong si de bi na su le ju shu ji se je jing le bu zhe xia, jing zhe tang lin qi si ni shu ji zhe ba, da nga qie ka gu qia bu zhe, te pi dan ro si ge.
1: Huang le te pi ka shuo shi.
3: Qie na ka zhe xia bu zhe, ya ne du ne nga su le ju gu mi zhe ba. Ya mi na hun su, guo le zong ni di ge sim si li, ne bu si shi zhe ne ma da.
1: Feng du de du ge.
3: Oh, lo li xin bu de yu.
1: Yong a.
3: Do si ne sa ga xiao a.
1: Feng du.
5: Lo.
1: 欧少了,你这里问了,跟这多啊。欧大我你们都老祖训练习。你让等到下雨,土地你别你这个种地,你来问个来绕给带下。这边,自上是让种地跟这多。要我去找多,藏麦嘎不几个多啊。我念了。嗯,也呢,自上是让给,带我的流氓不要事,让个咱们跟这是你吧。
5: 地基上给听个嘛事，这上是让给军队突进地，怎么着呢？取之前有算啥？别提不看了，现在中队这边呢，咱们新个是吧？
1: 没地呢，讲了别是啥。
5: 现在让给，咱们巡游一个嘛是吧？啊对，咱们巡没得，你只要那随便，唐国总部不随便呢，听个嘛事？哼，
1: 看他需不是不？
5: 啊，这欧少了，需需需什么说的，你不看都没多。
1: 哦，给起停车需要是，那么我准备几车哪吒，做个必须真心买土车不是？是嘛，现在个这个嘛是呗。让来停就过不去。我呀，你让了，等他下雨。上岸村，土地旁两个油泥堆堆啊。堆起油泥堆个少。用啊，让我那油泥堆呢，你等到底落不下个辛苦，看他岸村土地旁里连不撒不过给。
5: 那是，哦，哦，这个是，欧少了，俺别个羊皮呢，我是连没走着呗啦。
1: 这我说，这户那嘴边我是连没得。
5: 那是，让他到大屋换嘴边给两个东西。那是，俺连过的
1: 啊。
5: 欧少了，他见哪？欧了，他见哪？
3: 土地旁，
5: 土地旁了，来哈找谁？
3: 啊，
5: 俺是吹老说这能归是我的呗。
3: 吹老说这没新年老街生意是，
5: 但是老街现在并不要嘛是，里面住个让给能够做，基本上拿不通账，俺是怎么来个的急事个？地主第一呢，
3: 没得，俺是所长六岁要了的，所过的地主将来广东城这所都要不成。
5: 哎，听到的里面住个些话是一个的，
3: 现在让个能够的是，
5: 啊，是，现在还有，刚接皮没事。
3: 我有些说这能够团结起来呢，俺是说话可真是的了。
5: 嘿，给这的这些消息，看起来那我理解不得。
3: 地主的水呢？我那庄头唔多哎。我那也，但记得我们俺去年年年都，既然我们现在吹老说这能够团结起来呢，俺最多包家不是吧？既然给俺切开个媳妇睡去。
6: 给这年老女婿呢，年轻的男友当着的，年上别尊子女，吃着姐姐，咱们老总就是主意。人下，咱们通知，苏丹先生。年工作能归宿呀，全是下面，每天做一呢，来不住，三不打你，宿舍能不拆么都要合理呢。嗯，有些，打点子下面，提着让给俺在你等大合理。
3: 嗯，的书记， ngay tang do ne pok jay ne jo che chwa sam ma jo. Li mi zhu ko yo nga thakari ga dan lo dan bu jay. Nga lo be jay le, ka le shirai jeb jay yung bo sa da xie ju. Dan yang kina zui me bu xia. Ti rin ki rang ge xie xie na ro xu ya yi. Lo sung gu pok jay ne jo che be jay le, nga so zha lung du du. O, xiong gu so zha ka den si le ma ne ne, nga zu xie xiu jeb si me bu cha ru ba. Ki rang gong bu xie da, du ng lam de ki rang ge ga su.
5: 继续就是买不起呢，俺可真晓得。对咱老爹去，你可家清楚，就是咱说呢，咱老二的那罗秋子，虽然罗没注意呢，你没得参加清楚。
3: 我来了，大爷，我去。抱歉呐，常姑些呢，听人听那个些些难的事情，我来也。

0: 미드 소중 그네레.
1: 그 수신이 소중 내리.
0: 도스네 소기야 도스다.
1: 레스.
0: 콜로메 가지. 겜디야 그도. 트브레직 수랄 시험 좀 해야. 샵셰 게브 겐도 친라를 찍되다. 낭조 산에 통도대 장제 휴무도 해. 랑게 미소 롭존 저울다. 상가 도대 직되다. 미리야 통조 저지. 상가 자요 봐.
1: 아치 小肚子 라이네. 아치 야우제 롱다치. 디 저줄라 부디 낭조 정보이.
0: 장 보이네. 저브레 직수 도시다니 용마르 봐.
1: 아치 제사지. 랑가 같이 시험죠. 그저 담는 거 소야만 겜쳐야 할도 아.
2: 대통령 레진 이스가제. 지사 뒤진 심바 돈도 더 하셔 줘줘 봐. 대통령 괜찮지 거시.
0: 상계 없이 없어. 미신다 장고 고고를 왜? 아.

0: 랑 추디야 요시람 도아.
1: 수서 추 십주에 배서 좀 마셔다.
0: 자게 시청을 못 추여 마 리서 못 돼. 뭐라 놈 무시다 그 이모 싫어. 나 게다 로고 집에 예배 못 돼. 내가 주워 주는 거라 또 통수 돼.
1: 지 가바시 봐. 시정 거 시작 같이 가.
0: 나 신디. 장기 녀는 어제 이거 키스다. 뭐 좀 있는 거 찾아셔.
1: 그렇지. 장군의 주입에서 저 시에도 와.
0: 취미 저게 쉬고 통글이.
2: 그렇지. 나셔 로연배.
1: 어. 그렇지. 드링아부터 드네 로연배 아.
2: 아. 지르고 뭔가 전에 요녀 가재미도. 배도 경화르샤.
1: 공기부터 드체니 요녀면도 그.
2: 오나. 다들 가서 출로서 저 냄구 튀는지 치기. 네 손 퍼부다 지 부르마. 리민주 스니 대조코 미니랑 알샤.
1: 다지디 젠데서 저네 냄구 소유시.
2: 오나. 제르니 로비 쳔보 세제. 나 저 미비 도세 사제 딱다 대도 거다인다.
1: 다지샤. 삼로가 좀 주다오 마시. 디밀 몽데사. 어, 다다시. 小肚子, 我就提提不上两个用药的, 你刚刚硬是不用, 是我的话?
2: 我呢? 好塞, 我说那个小肚子提提不上的桌头椅呢, 我是来个起来不是吧? 让了牙齿死给你的。
1: 哈,塞, 牙齿冷马西, 咱们过了戏是吧? 随随不过打开药马西, 你来了六姐, 连我对啊, 我。
2: 用啊,
1: 不用的。
2: 有。

0: 대쇼서가르석도
1: 미술레원이네중두중두차오르스기랭구대결샤
0: 쟤는가져보다고이메시에민두게
1: 예과신시
0: 喂，俺特别喜欢年钓鱼呗。
1: 是，让特别喜欢钓鱼啊。
0: 让侬鱼可真是啊，年钓没用少。
1: 啊，是用啊用啊用啊，年钓鱼年钓鱼，俺用少，是的。
0: 唐突然间，连接不着鱼呗，没事才有事。
1: 连接呗。
0: 嗯。今年俺是便宜的，哦，我那东西的这菜有嘛事？第二天连接不着没多，让爸爸生的有嘛事？肯定是爹呢，李旺给高中念硕士读。
1: 哦，行了，俺用过了呗。
0: 另外用嘛是，让老舅妈去下，马三他都通差不是不？
1: 啊，是让爷爷和新爷吧。
0: 看嘛，干你姨。
2: 提到被火星鱼片迷，立即培养个认得了爹呢。深圳个女子三对前提，她在深圳名声亏了，俺
1: 出
2: 名呗，更多惊喜。看过投资，
1: 给我打个是的。深圳了这下。
2: 小舅子的女子戏，女个听不起。听你深圳民生区的女秀谈落到皮了，你们年那托斯基浪托的深圳的女子戏。
1: 哎，深圳个皮庄我呢叫了别人下。
3: 嗯。
1: 谈到红军和你，也应该这样才对呢。
3: 你家长了一个脸吗？是不？
1: 一个的来着。一年和你个，也该说些别么多。都给说好吧，谢谢。这有鱼没吧？昨晚给的不要嘛是？
3: 大娃前面的，我做去给给伊看呢。深圳两兄弟主办主要苦个许多，你做恁去个伊？
1: 对我那也好的，苦个地大团结，过年大家个主要要是。
3: 嗯。
1: 嘿嘿嘿嘿，谁许的？
0: 欧小兰。
1: 啊。
0: 谁许的？
1: 亚秋。你看啥？既然你给俺都是这些爹爹辈呢，我们再不拉了你了，姐姐，你看谁送啊？
0: 喂，你那些大农民的话，欧小拉都是爹咱们爹来吃不差不多。
1: 喂，你怎么这些语？欧小拉和我们现在来吃不是？土地旁的几家不种地吧？来吃嘛这边啊？
0: 是是是，欧小拉，公公送你些大农事。
1: 哦，你看啥？人家既然你来还有啊？哦哦，提的是的，我那个，既然了，差了是难得学个三句。啊，一年同大家里呢，年年学音，可是木头嘛那边呢，我弄蛮上了。
0: 阿七，欧小拉个木头难过去哦，蛮些同大里欧小拉在做外卖吧，谁怕这欧小拉？
1: 啊，是是是是是，嘿，哦，真是的，若不还笑着啊？
4: 这就行了，同大去看看广告去而已。天气开发个挺大的，俺那最悠闲的用嘛别啦。可最菜呀菜的，什么玩意一个工人打个着吧，一个星期俺最吃个再巧些。
5: 天气开发作业要多，差不多我那边从哪用过去？差不多前边来钱了，你不偏要着，一年可最低带动交税。缺的点点什么的，光做个把大通当土些，上个草香菜种啊。
4: 乐日乐日，亲，一年去啷个？他那开发数吧，开过有不？听说着吧？的，俺做城市上边，路段几个，接通过个段几段街老年送，开发作业人手批下，等你路段的全部是，开发是他作业划全部是。
5: 上个草的，去写了有四个多。
4: 的讲不有的嘛有个，听他嘛是不？
5: 伢人笑，可是他这个挺大的主意呢。这嘛，瞧我上不下的有呢，不过得上当去。可是没主意呢，看看羡慕。喂，就等下辈子的开学，走。
4: 李三姨呢？年轻人，你这咋着啥事？
1: 提这姑娘有什么事？你要是马下，我能应答。
0: 马里欧小兰，没有哈里呢，恰如是难答。
1: 哦，没事，我来接不是。伊呢，既然你个，我来接不是不了呢，我真明白。 디리게 봐 준 것이 아, 이제 봐. 디리게 운에 주면서 말이야. 어제 지나주비게 접집 요마스베. 야나도나 니들이 운에 손자. 가르셰 남아셰나 레시브셔 봐. 콘서로 나다슈.
0: 오셔라 디데 용마시 접집에 손이 영민도.
1: 접집어 규제케 제 마스베. 뭐야 그리나. 콘스 돈이 비유자 접집체 규제차없이 오셔라 기라가 접집디 신유면서 접시 어 년진날 때제 미통비나 콘스 레집리스 러비네 이치마시 레집사데 인지 냠과시 냠크트라스 과시 신유체가 냠도 과시 응 오셔라 직되다 가가 주의점다 보냠 띠봐 신유체가 냠사시 제도와양 나무네 남자랑기 도좀 낭마시 뒤균낭시 가르소니 되네 손 다가서 봐
3: 르르지
1: 어하 오늘 요소 마시야 내 요소 마시야
0: 오셔라 다디
1: 디샤 디샤 오셔라 고나라 자든 유기시 유쇼 나라니게 님디게 배준시에비디 동세치마 진 다시 동세치마시 마시 디
0: 마시 나미게 힙시 같이 가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오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뇨부용 당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어 샤올라 코나라 자동 유키시 유쇼 나라니게 님디게 배준세비디 동세치 맞진 다시 동세치 맞이 디
1: 미게 힙스 같이가 펑도 녀란 시유다 랑치단 내가 토제 되미도 디쳐 와상 무시르버 샹양아 비게 담시 말이 듣지 담시 말이 고고스스 제와 또 어우샤라 미크 제시레 却有了共产党年轻人是吧 他的其他推进与工作从唐古送子啊借用你是场面感觉虚无有些什么完了什么的代表个措施这我三不知现在欧小来也不听不能信是吧你那共产党也个推出去过是吧你三不能这样呢没应过现在可是昨天上班时候这边呢来上的连夜差嘛是呗错不嘛是
2: 说了风多的兄弟吃是吧他这下这下这下欧小老婆娘来刚刚有事看过马岁爹娘就这么巧的这叫多子了让不起的让心就不用的这叫多子娘啊听不你自己就嗯顶这叫不着了龙眼拿了金猪妈给女婿妹妹而且芝麻给尊敬这妈的呗
0: 女婿妹妹没要吃不罗尼可是啊三不八多钱龙爷的事路不是去过啥的啊太这可吧这家伙要吃的是吃吃呗因为我想我那家伙三个吃的嗯家伙三个吃的家伙三不吃家伙三不吃嗯<笑>
3: 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
1: 我就从整个这个事没真的有说我从来也总要注意
2: 然但这是对的

0: 我们忙活的这，肯定给我吧。西城和尹振有事，西城，母狼怀孕，托门兄，方都，你让来给西城不行。
1: 让大西城参不进那么多，马三妹儿多，让兄弟呢到头不去，苏进来怎么事？让大西城那么多点评呢，没大不能是人。哼，用啊，钱都算不要谁，让三妹儿找。
0: 다리 나랑래 삼부 역시 모랑리야 동해시라 유입된 현식의 유 제자 모랑하러 친도 유네 예 둥그도 치기 유 모랑 비지를 소화기에 봐 갈래 가고시라 유시 제자 모랑하러 친도 유네 예 둥그도 다 로고 치기도 치기 유 장가 용도 구해
2: 上海若何事吧？啊，小张，上海给了新给明大姐，年底了，这些规矩消息，落地给拿了，莫让若何事情碍眼。啊，上海若何事不是？上海若何的这些个月，那莫让错话听回来，也过去，没得呗。 이내 단다 뭐라 대원에 지금 좀쇼가라 초반도 지금 또 죽이
1: 용아 예체나 아라니 뒤에 제 과야 믿어 뭐 상게 나다 뭐 집이나 상다 지금 리스텐기 지 세도 두게 아 직신은 아라니 니가 저거 있기 마시
0: 뒤에 세수 되고 말다
1: 给谁俺去给老大钱皮呢？你们让你们都吃主意，没让给爹爹俺你们都出去。去给老大主意噻，
0: 大哥嘞，他到老百姓去弄忙去，去给老准队要去。
1: 前面几个区别啊？上海去给了军委呗？上海军委呗？上海是东西，去给老聂大军队这边待着嘛是呗？地图上么多少钱要打？最没事。哼，嗯。
0: 冯都，孩子个爹爹，老娘的军队出不在这，你爹爹我把老娘的心给预备。你让你爹爹这些些，俺准每次接过来给你们混出几十个嘛事，哪怕也是打不在这。看意思呢，害怕其他区别。
3: 其他这些，俺让他都先对面多，要是老妹。
0: 冯都，上个他们军队大姐，俺让你给些好些物给。
3: 永安，我人养家合肥的记者。一年稳重的最低，是我独生的。永安，我固定的。
0: 我老今天在外头住地那了，你做嘛？我去了永州，我让出重庆到了住的，白白的、蓝哥、吉州蓝哥。 총재는 신비다. 인지다 캬금 맞을 사야다 권야. 창물이 비네 낭지시 경말도에. 어리 미딜에 지나서 가주 넘주다 남탄 주지. 봉도 라게 시규비. 단다 어리 두장 상마 록래 열다. 나를 하소 직도다. 계속 비지. 중국 연애 사제 학슈디. 수민 인지시 탑시 당고 주네 갈래 가고 싶어 요시. 총세리스다 셰과 여르비 난조 중두네 타파라 게르시부 지루티니 니동시지 지루티니 니동시스 거지 이내 간조 지루 같이 티유메 야고체 썸더뉴 여르비야
1: 셰사베 제 장가 야오시라 셰스 이내 현사시 너좀 아시지 가시니 봐.
0: 중국 지게 기지스며 요마시. 이내가 되는 미. 소화 깊시게 도치기. 계생아 지게라 강바댐 소토비다. 예 발라다. 암라. 또도 예 중모. 지게를 수제 소화 깊시게 주의. 또도 시정제.
1: 여도 역시에서 경호도 문의다 장게 몽우드게 시엽지 니에직 시엽지 말베 나중두니 니루드제 시엽지 직딘디 토키 미다 미큐는 정마시 마세 마자베샤디 튀남야 교과당도에 요마시 이네밍아 우수사부디제이 슈키도베지아 가비유라 신뢰 하가상승부유 세상아 생아자 마대 세시 수비 디가리메랑 그신구이베 제마 마 풍두 교바카 쇠샤비네 마타살레 小上来压下皮，让他的能表都通不到，他的设备几十年坏不起了，我认得。你先不退了，不是？
0: 啥地方收的？
1: 特别呢，老几年俺路都钱有嘛事，羡慕多。之前呢，俺屋内其他东西，就他妹妹两不得的下一句是：
0: 风度，俺让你孙两不得多，学我大学生。

0: Ngaydun daa dii, nganzu uriil shubiin. Dawa khashash gori senpa daga, kwan kulun shanchi, chidabu la shepa kyungu yinsungi. Ranga nga gyab chukumindu. Ngay tijay siya, kabachu da nyanchi lehung macham yungur samchu. Ngay kaa khantubche, ngayal kiran kulun ma nada, kabachu ludyun changma ludyun sangkushi, kunan chole kwanzu diksu da kanga yoshi samshi shawri shubiin, shiamashi.
1: Dagri. Tese kaba zu nye yi na, nye nye rishu piyu ri, nga zole liya gishi chadu.
0: Oh, di gharsa. Tangto che na, nga zu liya gong le, tese kaba zu zi me. Yi nye di, kongjim uji huwan sha shi. Zi sa du xin la, lo yi pa la ke, lo sa su lu su xie, nang mi nyam zong nga ga tong chi ge yu zang, ge yong ki, si mu a zo, zan zo di na la, shu tu be zhe wa nang ki. De kongjim ki,
2: 光对了,对了,是吧?
3: 看到我这一个人的下雨,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让给天气看到的,看到你这里问感觉是,可是你
1: 다디 미드 칸은 제바 꽤 개민도 이내 정부기는 참부란 아유
2: 아세 봐봐 마 참부 가로래 참부 쉬운 걸 내고 그러봐
1: 예 잠깐 같이 나 저쪽 봐 제가 주인
3: 아우 나 욕셔 탄데 저가 치비는 거기 용마리 송 거지 성도에 급디디 코저 정부 해줘 가르치 내 집사 코저 대도 가봐 거기 수어 수어 계시 계시 치비는 오랑게 가봐 주 차기리는
1: 아 다디 영아 쟤는 다 같이 규리
4: 报销了，还是那说？你老是哦，俺当的姑娘俺不知道写不写烂去。你老嘴的，等到去那做修女来个点这些些。俺做了点些名都，现在去那点这水平，去那个起码是俺做了咱这边的些吧，人家的，马上工作个这边的都顾不着，现在等个月不着，啥了些些当去呗？俺些些当去哎，给他学不起。
0: 我那心里没吧，你老实哦，来个地址，急忙来，叫侬妈接了。
4: 来，我下午来拖车呢。

0: 아제 계란 좀 가져요.
1: 대체 가와 좀 있어로. 단다 로그 집에 가니.
0: 아네. 저시. 왜? 예셔다.
2: 가나서.
0: 시작에 공주민가 전조 수교케 림베.
2: 림비. 카인스나 카바주 루둥게 대체 가와 좀 유나. 콘서트에 다가 용기 있으기. 따다 오다고 오신창게 초라 거수에 능문도 쓰기 세상에 콘서트에 대해 치용 비인 대지 가봐 조두배 맞제 거수에 다 지우 인수 마시베
0: 오늘아 경세 좀 와 독시 지사도 지사수는 나 좀 원발롱 예지 바리아 지지유 让 레스게메너 나 지금 더 쇼 용도 왜 让 중부 유자 나 저 레게 돌 고시라 줘 봐 让 버신에 계시는 용도 왜
2: 我把老爷喝些，
0: 只求过日，你吃些就天气雨。
2: 只求
0: 过日，从我当个内，上海个做个不多，把家经营业。
2: 吃不成了。
0: 嗯，
2: 俺都准备丢个。
0: 嗯，
2: 现在老三三百几了，俺来我住下雨。
0: 哈哈哈哈哈！然而，然而来我这把吃下呢，就是不觉得呗。
2: 阿姐，来个幺儿的。推推不看了。
0: 用啊，真的这么些酒的。
2: 当了你，错个不多。

0: 야, 대다. 제디 녀석해시기 파괴당이. 그러다.
1: 디제 더 녀라. 파고다 치부시야.
0: 계속 가르스래. 무슨 내 파고를 봐. 그러다.
2: 다오. 응. 상글락 제문에 야리야 주도와 제도와.
0: 디디 인거치.
3: 오 다오. 응. 나랑 수요 접생수 중 돌뚜이 클라스 당송 상한티네 담배 파괴당도 말베.
4: 하나씩 다 그러는지야. 얘랑 뛰어가 된 걸 삼지야. 얘 랍사시. 스테네 랑게 쓰면도. 마시고 내 소소 소주 제 말베. 랑 우이 심주 이베 아.
0: 마시. 您 这里过了两个蒙大区这叫什么的？ 车站啊 什么名的？
1: 去让最车站从中开头买的。
0: 马是的，等到天中里再开车就要的。
1: 好气。 不过当时等到老远，你们都念大车去。
2: 咱现在即将开始布置的，记不得？记老远的。小巴，你老管那八万了，管那八万。先走。是。阿妈，你老管多大？管起女老远的，管起就得这些女。什么的钱咋？大对的，八多啊。
0: 这人出面不写给嘛？对不对？还是老管起多对的？
1: 八十啊，八十。
0: 八十。
2: 大弟小弟小，给老师的给小巴娘子给了，就是拿不出来用。可是什么都只管是，就是的。
4: 对。
5: 要是拿不出来就，克拉斯人说，
6: 克拉斯东西也要买的呗。
7: 这大夫，他老叫人拿了算账，今天叫人的。
8: 这，大大的，今天给几十斤你说的，起码到俺做看来三女士嘛是。
9: 难打不过，对的，拿不出来打住木头的啊。这，
10: 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
0: 다 잡치기 조금 년지 된다.
5: 년지 된다.
6: 스모알링겐 조난된배 난방공무대 케이크 김상 디기당 저와람로 지사투준 조부용배 민두수이 디린공모 년년지 레고니 태동구 저덕지에니 군인라 지사투준 센소가 리제리제 진비수유이 군인네 니부나배 리제리제 시투배 치도 나주 소리토라 카바시주유
3: 따다시 카바디게 예주비 급지 디리지야 주대 예된비다
7: 小肚子上山的这是不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5: 真美，林金独眼，林金独眼，啊，可以，
8: 让河北啊，真美，
5: 回京去了，还真。

0: 가르쳐서 우리 나야 가르도 쉬어다
1: 걔랑 제제 끼치해줘
0: 계속 가르쳐줘
1: 드리룸주 익제디 양궁네 집에 앙탕구를 샷쓰기 콘조 양양 로치 중사 오늘 양체 마주에 네 롭센 초디 훌순 체제 년제 월자마 좀아 체베 마체 카야미야 대회 직면 이 내게라가 가르송이메 네 큰 고 수용민도
0: 씨 할래야 가르어래 라 로치 퇴바 되스 고르바 씨 게게비야 가르도 나도다 중두네 타팔 꿈내 집에 안 탄고 뭐도 뒤내 집에 안 탄고 저녁에 이내 나 세고야 세 네고야 네게 봐 다 죽어라 응어
1: 초현미도 나가 장미
0: 쟤는 초여 가르도 가르친데도
1: 증오 제었음라 나 미스디 좋아게비야 대미도 이내랑아 인게 어스유 지게미다 지단링미 제야티엘라 나낭다미 왜왜 랑게팅을 나도 친부차수노 지게리야 다가줬어도 년제체주나 지게 기부하지면도아 마세니에가니 지게리야 용포사 데비시라 열쓰기 로지리야 추추스시르사 응?
0: 나좀더 요말성부도에 지게치는 가루거래 무유거래 잘무유배
1: 나좀나는거 요말시 네바베는 귀촌데 맵차없다
0: 나래무유매 你先看了加拉索尔伯的个早年了拥抱起来那么穷
1: 前天晚上有马车不但是老不出去就是<笑>

0: Si, rang chai le di zhe qi jia ka pa zhu nian yi ba a.
1: Nga huang zi sai jie ge sai shi chi ga zhu yi.
0: Suo chi nian ba.
1: Zu zhe ma la le. Nga huang zi yin yin ke zhe qi bi zhe ge shi chi ga zhu yi. Shu ji wa la sim jie ha li bie ku zhe.
2: Ni zui di shang ge hu zui ti yong ma shi. Nga zui di dak jie sai bi qi bi yi. Shang, sim jie di zhe xiong ma shi. Shang da zhe wa yong ma shang guo.
1: Kha tu yu nian ki tang ki nga ta zhuwa yu ma zhi si ki zhuwa mei bu kin zhi si nian yi ge di nian zui la ma zhi bie ki nang zui si su ki nang zui pe bie ke bu le nian bu gu ni mi kia le bie dim zhi si ki yu xie di ling jia nga nian zui ka ke shi mie ki nang zui shu ji wa la si nian yu shi bie ji ma ngan zu chong zu na zhu wa kin zhi si ki yu shi mi ngan zua ya ka si shi kin zha shi du
2: xin fu shang sim zhi di zhi qiu ma shi ya ya nian li dui da rang lo depchi ne zui di nga zui chong zui u zhi le zhe xie ge bshuo a jia jia ne zui di rang da zhe wa you ma zhi le ni cham bu mi du ge ge zuo di lu dun wan shang ta ge xi jin ge le ge chu le le ge chi du sam lu de de zha xia le ge yu ge zhi guo de ji le ge chi xian da le tong nan qun qie mi du nga zui rang sa da wang qin lai ge zuo mian ga ne da jia xian ge da ne de bu de bi Chim lu to ne xie bi ne di nu sub chung pong yo xi. Ji di sen ba zi zhe bie ji le, kong zu lu dun wan shan ta le, xin zi gang nyang gi che pa che xia. Tu su, kong zhi bi deng zu ne xim chu che bi gu, lu dun wan shan ta le, dang neng gu gi che pa dang xia. Ne zi di gu ni, kong zhi ni, di lop so zi jie, xi rim gi le ge chi nye ta dang yun le ji ba, le ge chi du yin ji sub su chi sun xia.
1: Ki nan zu, shu ji wan la, ya wu jie xun ta ge shi bo, men xin ni,
3: 进来给哪只查查俺最光学徒丢几面给那给特别是新大西大你用个是别啦阿子陆丁和幸福你让这些设备给我们不等到底大上这我要嘛是上心这些好多啊等到听我的帮大空在于咋空心你他介绍不是让你落雨的亚久
4: 되다. 아치. 랑가샤 용바. 네 돈을 줄래 비바.
5: 단대 뒤로. 계란도 저 도저 나고 마시.
4: 아치. 계란이 내가 할지 오이 내 신수. 네 경계에서 제례가 뒤쇼신 와 용구제. 나디 난다미.
6: 도발 주네 돈도 가지 않고 시기. 가래 난다미 쓰래.
7: 咱俩，种族两个让自己这一个，其实种族没意味着几个多呢。让给合作谢谢要谢谢，郭主任。谢谢，合作谢谢也不要了呗。阿来，前头使用俺谢谢也不来。接了把不让给陈思琪个丢的，种族没上麦，你随得打当可劲儿多。上麦，王上了七千不拉下四个，可是王上个米，路易马三不谢，偷偷打些送送米菜钱。
4: 爸爸爹就不是，你吃了去接钱嘛了呗啊？他这意思，让你们去接他。这次让给哈斯卡的尿是水没味呢，这么多样的，你准这听够了呗？俺爹来行嘛是吧？你来这尿色个钱都赢。咋了呀？
5: 给俺送的。
4: 我让你老妈给来热些的。
5: 俺晚上打米可这些米，让给新到好不着吧？说过要嘛事。一年长面俺打当可这些米，年辛苦月，这几日让这，还没少，是吧？说起话了，晚上种水米长面，既然成不起了，能够要谁？
4: 你也谈得不多，苏记来，伢就先用米，让给新个了吧？
5: 年辛苦月，先用要嘛事。
4: 이네 나를 집지 인삼자 집지 네 그도 이네 네 차도라 그도 이네 완자종 주 긴지 집지 키고 하시 땡외 자샤사도 제임네 소 상면 네 칼니 네 가르시에비니 콘즈 다그란 지그지 디르스야 로숨주 신샤 네 답도 하래 됨그리 띵아 와샤다 함시 사자자 제비 아 네 답도 오늘 내가 제신도라 삼료 동도 아 나 와샤다게 소소랑 삼다 현다라 나와 등미도 고조 냠데 기베스 제유네 네 돈에 마동도 도치 고조 사르주야 디르스야 뭐 지루
5: 소중하라 기랑 울로만하다 로디게 나라 기랑 레지다 제시 상매 신세시 디망조 상매 제요 말다
4: 나룽아미 이내년에 더 나가실 삼통미도 년이 세라 땡당고 종고지다님도 지게를 독시 주디 럼이 녀고기 제자 낭님에베 무죄고기 년년도 리체가 시민이 미딩아 초부지 할시에브리 로리게 미라 메즈디 낭니사야 국어 요마리사 다리이나 이자나 장미에 잡지. 다시 미 기란이 로규.
6: 지 수중하라
3: 수중하라
6: 가르다 소 수중하라
3: 봐봐
6: 수중하라
3: 봐봐 봐봐 마두시
7: 마두시
6: 마두시 가리 참자
7: 마두시
8: 마두시
6: 수중하라 가서 여기 깨는기
7: 마두시
6: 가리 수도 잡고야
7: 마두시
1: 我幸福马德士
6: 年轻啊，当街头中民贼，监控着这些截屏，马进去去指示的。让给民里养了数据消息，听说王三给下连出借钱，这边让你数据完了，你也多啊，没有出去说，那是数据完了个张新林的秘密特工信念耶。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张新林 신부! 마트에서다! 그런 일로 교수시야 가고 말해! 이 길이 지난 일로 교수에 양호자시야! 마트에서다! 고쇼! 고쇼! 어시고! 마트에서다! 고쇼! 고쇼! 마트에서다! 저 뒤치 두부도! 자다 당리!

0: 알레 왕치라 동자 쉬부다가 니에 바바 간냐 하루 죽으베 다들 내샤 제샤 니스 게레
1: 네 니가 니스 사
2: 나가 바바 단다 나제 돼 어시 더더서 가면 짐지 대신 겹제 되니 라와 부구스로 두야
0: 오라 파시야 너미디 치도 오라 메유 파시다
2: 두니스 거 돼요 너소 나데 대유에 쇼 수치가 생겹 소모요 로조
0: 오라 오네 디저시 예배
2: 진이
0: 오네 디저시 예배
2: 진이
0: 요마! 쇼부여너 미디가 치제 메시지 대수드 메시지 카체오 말이 허싱포 계속 예바바 내수를 하가시다 계속 너매 숭잡 제투니에요 말이 나 완전장의 셰입니다
2: 나도 요여자 마시 요요요
0: 메시지 대수와 메시지 수와 메시지 수
2: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进来，信夫。呀，伙计的，伙计进去。呀，伙计的，伙计上个进去。伙计的。
1: 你多不灵了，
3: 伢子。
1: 既然腿多了皮球，他多气死钱呢，瞄着卡碎了还着远呢。
2: 哎，咱两个俺可玩来劲，出去玩了，刚眼看到牛下山。你走了三节，南山给米提着药品。
4: 伢子阿五，
1: 多钱呢？
2: 啊，提着可真些不着。下面可真些资源，俺都舍得，忙做的给给，不是去南山的给，来了我下面多。
4: 阿五，书记官哪个谈天的最近最多？
2: 啊，没叫多些，但他都送俺大姐姐带下，查起有没得有事。第一天了，给咱做生产马戏，第二项目跟这些资源。
4: 嗯。
2: 小王。
5: 来。
2: 给咱这个年老游戏，做那两个木游戏，俺啷么咋来哟
5: ？Yes,
6: yes。
2: 我呀，他通电话马戏，都不睡觉。
7: 有。
1: 是是是。
7: 不休的，不休的。
2: 哎，这里熟悉完了，叫我查几样去。明个年头你大概做过事，可是现在嘛现在，河南路就在送你这里了，熟悉些。现在专家那些就没得。
6: 熟悉完了，牛西的叫我查多好嘛事。
2: 幸福，阿妹呢？让让个阿妹拿你们看些事。
4: 钟明，俺阿妹俺能是姐，俺们这两家爹真对没多。没现在创作你太牛不听真实，越念越拖也越麻事。万川家的生活也不是那么用麻去别。
7: 木木啊，
8: 苏一吧，
2: 我自己，
7: 我自己，可是接不了。
8: 苏一吧，
1: 我自己，对的，你个卡碎麻这。
7: 请来爹爹拖也没多，那么直接冲给那钱，请直在月子去修。
1: 哦，去的也不多，今年就我月个就。
2: 他爹这么小嘛事，爹来中间那儿去，

0: 我在看线索，马赛皮成功救了他。
1: 幸福 랑게니 아라시담 책들랑 가교다 디리 칭라이다 도스동게이
2: 봐봐 다동 마시 아라디 지마 동고
0: 동 단도마 도나 가투 동가 幸福 랑가 교시
3: 어
0: 쇼유 랑 촛괴나 레치 유자 욕지 셴예미 동아 쟤는 로용두
4: 개미도 경제 내민 아시세 단추.
1: 대샤. 니차 내가 좀 말해. 날 뜨드.
4: 카리스. 내가 님좀 마진 답질라지 어마다.
1: 자.

0: 이다.
1: 인다.
2: 봐봐. 나라 내주 친구들 데려도 은이 친구이나
0: 아세다 대샤. 시험마리. 긴일 내수 말아베 쉬고 가를 내려 그리. 야, 인다.
1: 머지랑 바블로요 말이 이내 시에바 김제도 계란이 정기나 레스나 데모탕무 입고르다 뭐
2: 엄마 심제 맞지 아 징지 정기나 데요 줘봐 징지가 더 도시는 능다 엄마시
1: 신부 따랑 존예리 아메랑 치카시시 카드치기 랑 정기나 레스나 나부 시비 맞지라 뭐 겨울란의 키라 치입시 계속 경험되지 못 기비는 가발에 내수 대비 대통령이. 다 소시 소시 장자 경소. 워리, 친라, 네 친지를 잘라도 처지 체유, 잘랭가 쇼다, 쇼다, 아지 쇼다, 대 쇼다, 대유.
2: 엄마, 전다 하리유.
1: 但 남 장장 주유자 나 대다 지구 말다 예매 제지 제유 디게 키교
2: 엄마 로데피아 너니게 수소다도 하고 제조
1: 예라는 카드자 치카세슈 정기나 레즈나 랑 남아 토나치라
2: 토나 할지 없이 뭐라 정전나 전부 유네 정기나 리비너 개중마시
1: 디제 마시 신부 로기 전부 도와 정기나 레즈 내주 먹고 체질라 미 먹고 도우지 모란 가르성위면 수신거지. 계시섬 주라유나. 랑게 야고셔 중고르다. 당고디 모란게 뇽즈람 승비. 니부디 미셰달 심쇼므 승비. 뭐. 되다. 되다. 니랑 출에 나로데 쯤부시게 되다. 되다. 코중에 아. 뭐라는 말 없아. 코중에.
2: 엄마.
1: 디발레 아. 심나쇼 아.

0: 다 겨우 남시다 란사샤 야공아 뿡아 쯔다 네 뿡아 쯔다 노부 노부 너 대비치 아
1: 다큐
2: 신부 다튀어도
0: 교시
1: 다큐
0: 머리 채무도 저 더 나지야
2: 봐봐 아마 조기다
1: 요 다큐시
3: 조기다
4: 조민다
1: 有
4: 조민다
0: 有

0: 왜 가수 지금에 깨치시 치시다.
1: 영도에.
0: 당담해.
2: 디키라니가 고세야 니랑 콘키시 들다. 니키랑 저 님지로 고 무슨 저게.
1: 어. 영아.
2: 니가 디치를 산주다 추가 소자. 주무 요리라. 샤젠도 수요다. 대대도 지님도. 주무 니셰바 뉴아. 계스란게 고음니 슈퇴바 개비는 니도 대처리. 깁샤제 대하여 영화지.
0: 나답이도. 니디 님과 시실의 대님이 다가 뒤봐. 저도 봐.
1: 영아.
2: 제니 영아. 야.
1: 영아.
0: 前头和爹都，你多治两个情况。
1: 勇啊！

0: 대다야 가도 아. 다른 것도 내요. 바바 눈 샘저 알샤.
1: 장이나 초벌미도. 언니 대세 강변나샤 전신 무슨자. 두스 대지 핀다 가도 여시. 최윤 중대. 그놈스 봉고 비기는 여카 최여 맞지.
0: 어, 그놈은 해도.
1: 장이나
0: 아. 같이 했어.
1: 나 고래 나네샤 삼주게. 괜히 두수 유니 여시비.
0: 되게 김녀 열어 봐.
1: 대용은 화용야 여시.
2: 허린 랑고 사즈버도 가자래. 장 주비게니 말베.
1: 지 주비게니 히. 아자랑게 같이 제가.
2: 곰지용 전에 용두게.
1: 곰지용아. 용아.
2: 前面 走。
1: 让给阿姐做些啥家给了，你那种干的古典哦。
0: 前头人可真是了吧？
1: 俺也切不过，俺叔叔老出皮。阿姐，明天人家有用嘛子，阿姐那个明天了。
2: 用啊用啊，前头。
1: 来，的确的。爸爸可离断了。

0: 주저, 디지라 주저히라니 근처지지유 아.
1: 다 같이 아유 봐. 박바 교제 무도 싸워 삼주고네. 다 박바 포 없이. 아, 다 같이 하는 것이. 진짜. 장총 기나라 초아김도 합시게 되더라.
0: 주저, 니에디 치투 삼시. 오늘은 아래 뉴스시라도 캄보디아직 되다. 더 많은 곳이 캄보디아 볼륨 제우시 볼륨군의 멍구유 주저랑 이 러비나 이치마시 나 양스 더디도 구동지 대유.
1: 장르마타레 정부 교부 쇼르 봐. 군주 장조부 친도 지금도 꽤.
0: 야니게 급지 나자라도스 뉴 돈도 무도스도 제시 이네 나 깨비 켜오죠 봐. 정구 쌤부터 와서 고마워 아.
1: 장르 정구 쌤 거리스. 쟤는 아 알레 고르 봐. 진짜 꾸지 알레가 새로 쟤는 용도 꽤. 나 다들 봐봐 유야매 없지. 두스 하고 가면 되는 용마 쇼 봐.
0: 영화죠. 이닝의 주저랑 얘네 시인다. 종기나 레가 쳐야 돼.

0: 아자 아자란다 튼다시키 시아유 예 주저게 야니 바바 레르체다 럽다스야디 창고시에나 문에 가고 싶지도 예 드르 럽고 싶민도
1: 아레 예 사바 야니 바라가 너가 땅 마디 삼주
0: 아자란게 혼수 나가 네 주일 기운 요마시 야니 바라 퍼유 총신에 손사 총신에 요베 빈자게 데르고 차주민도 드린 레르체로지달럽 세니야 너희럽 나냥아 양우야다슬럽 Tentati kimbe kunani shesu shirashu.

0: 강변 나리야 타마티야 가봐요래. 나 타마 좀 가는 찍찍이.
1: 네, 수고 주셨어. 강변 나라 타마 마티야 슬럽쇼.
2: 어디 섬친 세제사 녀간러
0: 녀간 피게 요리
2: 한레레스
0: 장게
2: 녀간러 세제가 요아 녀콘을 제비시
3: 요
2: 나서 강부 요랑아 수치야 다시 유모도 참상스 띵어 제비리리 세스난다 띵아 차상 요리 이런 게 콘세 그세스 시덤 주이나
0: 콘세 그세스 유나
2: 난 쓰디 콘세 가리 이네 요리 개시슈디 키란 게 당분 안 받아 주리 강부디 키나니 초스 교배 강부리라 나서 당당당 수치에 강부 용기 냠을 대비이나 nga mi ge ge di wo jiao xing yi
0: a le
2: ge gong sang ma ga bi ne chin yi le zhong ma shi
4: a xie yu su ba chin yi e
0: tao bu xing ma le ka xie ge xie yu ji su zu na chi xi su deng ge da
2: la ji
4: huang dao da xue xia
0: wu ni mei dang su ge di yin da
4: ji zhe ma xi wu yi de rang ga am la ge dun zu bi ne nga ki rang zu na le yong gu nu min du
0: ni de ne ji bu du ge rang ge ren mo da cui xi dam ji ba
4: o huang ke bu ding ji yu er be a
3: 저게 고중에 시유스 발에 나 친이지.
5: 아. 시유스 발에 곰친이 거시비.
3: 상대다. 친지는 왜 쓰리?
5: 어. 랑게 친지들 딘제마 쉐모도 총기나는 남체바 레라브 요마다.
3: 레라메야 가려시. 친지 심주 로마치 스쇼나 레어치 거시바. 갈래가 거리여 봐.
5: 너니 뒤에고 여러 녀좀 맞은 거시. 디카치러지다.

0: 지는 거 니네 조인다.
1: 길라토슨 슈스.
0: 걔는 말이.
2: 피오.
0: 레스터 채널.
2: 피고.
3: 아자. 나니엘 조인다.
1: 야니. 장조 님비. 니 게고.
3: 뭐고?
4: 게요 마시. 아자 니 게요.
5: 야니 줘.
3: 아. 만저 쇼지리 야님도 클라스 가죠. 아지죠. 자 조인다.
1: 영아.
3: 니 나와래야. 나 건트 인베서스도. 띵은이 나마베.
4: 어, 야니.
3: 유쇼 유쇼. 니 셰메 바지.
4: 어, 장쉐다. 니 주저다 자 정신나 렌조지. 캉부체 레르체 마셰비나. 초아 근저스키오제 아.
3: 니 하고구유. 니 가스네 삼로 코업치오로 봐. 타이는 안 전나라 싱치도 온 거. 발라 곰지 레탄도 온 거 슈기니.
4: 야니, 나라니 정말다. 장가 신세르보. 나롭신을 주디. 니 나네 나로고 싫어체주. 단등에 혼자 야마체나 근데스. 그시 장게
3: 야시기. 칭지. 만저 타보도 강에 계세 망부치 여주보. 등을 털이야. 나랑 너네 가봐 유. 타보도랑 아자. 이네 루부토. 주셔다 아자. 정기나 레디. 나래 고미야 뒤주시 거르보. 나 뒤주 좀다. 군이 로고 체제. 캄보다 레아 체로 체우. 나니엘 주인다.
2: 요.
3: 발라. 나 로얀비.
6: 그지. 로얀비.
3: 예, 로얀비. 오, 아마라. 그제도 시윤아베 나비 친이 쳇딩아비
1: 알레
3: 이네 주고 친지게 고동 쳇디 야바스기 쳇가마랑 카르니엔비
6: 고동 전에 야오지 야오 요거죠 아디 존세 보고 있게 세지 저기 계신 거 알아봐
7: 고함고 동이네 가로리 고함고 동이네 맞죠 동고 잡아 강부 친지게 뉘브지데 고대 상우 맞죠 동고 잡아
6: 这些不一呢我最忙都要的然后我妈说的这个这些姑娘你这些啥子呢咱们让婆婆这吧让儿子让给婆婆这些不这些你婆婆也要去罢了哦你跟俺去陪的你去让俺俩干嘛需要用啊你都是对让三金没有着看起来送

0: 사람 라야 쉬지.
1: 태승이 봐라.
0: 되다 되다. 어. 전다디 딘제스리. 니랑 아주시야시다. 정신의 연매 민진조. 어. 부교능 시시. 니 나라시 콘즈 배준 휴미제니 뒤는 견 간도 저거지. 이내 개비 고순디 지고시 자요시. 로티게 나라. 장밥은 아예 다가는 시이. 단답도 고순디 지고시 자쇼. 머시에는 아 고급지 레고네 카체 쇼리. 레어션 다시 내 지그르 봐.
1: 예전에 그런 차례 신나 나는 거그리.
0: 나다 주도 제다. 나 어 정부에 지가다. 정수시 시스기. 이내 신이 뭐죠?
1: 내 나무니 약하려래.
0: 장모라나기 빈자 교랑된 조시 되다. 수도 수이 내 예코네 지그르 봐. 계속 혼정 아 왕지여 시민이나 딩아 레고지 시다스기. 양피기 나서신지다스기. 야면 총계별 로부시다스기.
1: 제는 혼자 야나 말이.
0: 소 자산주야. 주바. 계승왕원에 뒤제는 나
1: 계승원에 뒤제 나비나. 단다 지다네가 정관하는 야키랑 실라게
0: 같은 거리. 나가 그냥 잘 부르야. 아, 이네 칭징원에 부야 호실샤. 둘럼 첨부도. 네 일하셔야디. 네 보면 미강이. 나다 문에 직불샤.
1: 귀치브리.
0: 이네 콘츠 김장게 제마 캐나닐 텐데 요좀 하고 속시 제자랑게 인지 삼을 야도나 친지 당고 제자자 디 랑게 제마니 춘지 옆치스 친지라 정글 채웠다 친지 분지기 나라 강에 도스 시에주나 지그지 기라니게 로고 강도 진지 거지 디 균용 마지 이네 로고 망고 된지
1: 그런 게 로봇 망부스 그게 쉬구이나
0: 첩세대네 칭직이 내가 얇게 좋아할 축긴티에다 다가는 시 그런 얘기 지동을 균치기 위나 마치는 직지
1: 니 하고스
2: 칭라이 스니 랑캉체가 유아 니니 别点点 용마시 칭라이 让给谁遇到可重的？让，你急了，别是想。

0: 지달아. 키라 강군윤이나 야나라니.
1: 어, 키란즈데 더와지르 응압진능 수익이 전교 칼든데요나.
0: 응압진능 수익라. 사제디라 로아케 아유.
1: 어, 디 띵베 크기 녀정도 바이.
0: 녀다로시오.
1: 루스.
0: 띵베 크기라 공기쉐디 개결도와.
2: 개결라. 감사. 강바스 녀인베 물피다. 직시가피다.
1: 지달아.
3: 어.
1: 공기쉐니 우스베. 응압기쉐니 용도 그래.
0: 나비 영미도 녀광제디 개부시 잘다.
1: 어, 제 말이 희란시다. 디크도로 녀쇼부체 녀체 도도디 영루디 개개제디기.
0: 라녀 고래낭 소다마다. 녀캉비 서버 역시 잘다. 중주답도 위에 맞지. 치러 중부신 보여시.
1: 이는 아티 치러 내가 중매 공치스나다. 녀쇼디죠.
0: 고제 영원의 영도. 원의 영도.
1: 제니 유슈 유슈. 도도 딜레 공제디 제유나.
2: 여 말이.
1: 공부소.
2: 개낭 맞지. 라직 시다.
1: 어, 따딘데 뭐.
2: 哈，志祥，俺请指引。你想知道啊？俺当大妹，这个是公司联盟里头，俺来见得不呀？志祥，俺让了日夜许，哦，俺就说重新拿来，车上来个菜肉去的生意，拉着开去这边的开门多，俺就说让开通用钥匙，米拉木个叫的来个胡萝卜钥匙。 개요 마시 개요 마시. 요 장가 쌤 좋아. 야주. 요 시현다.

0: 아자 가시소. 양게 돌아 님 지금 그거 누가? 뭐지 근데 저?
1: 뭐지? 왜 왜야 제 뉴비?
0: 장 뭐지 뉴비?
1: 레아치도 고고도. 저라디 미디는 와서 거지 봐. 당 말이야 자. 뭐지 나 주다. 네 사치 깊지 튀어.
0: 영아.

0: 감사합니다.
1: 왜? 이나 관심 시다요, 마시비.
2: 계속 말이. 도진이도 봐. 네 문제도 봐.
0: 행기니 가르치니 있나?
2: 아자랑 고피동가 양너 자동가 나추동기 모카지다 망고 차지고이 터지
0: 레스토슈아
2: 디 콘침 메조 예징마리 아자랑 단어 그 바디 이유 칭지나 대유 쟤너 나 강세로시다 럽지
1: 베디 피게 되는 그 바이용 그시 칭지 년지 쥐디 피게 되는 년지 단어 양이 대유시다 칭랑은 니 양스 대유는 참미도
2: 양세 저기니 로지 매베 아
1: 수지랑 용시 김태채윤 심은숑
2: 네 유용 채바시나 수지라코 수구쇼지 뜻대 매자 계제시에 가서 유자 엄지라게 라스토지 이네 두유링스 고그리스 럽샤
1: 장게 김태신죠
2: 아자라지드게 나타데 완자속베 팀스르버
1: 알레 제장치
2: 황우이
0: 네 망고 차이
2: 터지
0: 예쁜 망고
2: 뭐지 아자 랑우 다음두게 계란이 뒤에 연자 조선 체부였다
1: 나 다음휴 랑폴로 지역 마시비
2: 나 짐치야 갈도
1: 네 짐치미 나 라 토선 랑전의 리리 파두시
2: 마단 럽라
1: 용아 용아
3: 김다서 내려 럽센 주디스 안중님도 로얀지 되나 테
2: 아메 산지를 찍지 야 겨우자 너보 아메 산지를 찍
1: 노부 암라 화유 칼르뉴 아 멍우 아 멍우시고 아자기 방가드 아 멍우시고 암라 화유 암라 화친소
2: 야 장하지유 네부 방마드 제 가져가
1: 장부시비 탄드시랑 무기 네방가더지 몽스르비
2: 장하시년바
1: 나디 장지신예기
2: 장지신예 네보반바더지 가져가 라기가 와유
1: 나탄데 디에츠데 튜츠송자 라기 탄데 제큐시
2: 잔리에샤 라기메나 가르시니이메 수이싱그레
1: 딘제 마시 탄데 부시랑 무기 나르싱게 마수자 방가더지 몽스르비
2: 나도상아무시
1: 보고 주고 두스 줄로

0: 看来是自己啊。 오, 가봐 마샤,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 디니라 쏘다. 드디어 아메 가봐줘.
1: 물레즈 찌주다.
2: 그나 야, 什么 쏘도?
3: 조그루 참지 채찬아.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0: 고지 고지 다 어디 찌다. 쇼얼지레 대민도 엔 쇼얼지 디지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이 장진주.
0: 다 가봐 추지신. 솜라 난리 다가라 칼리냠지 아메 가봐줘.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슈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메지 쯔츠낭

0: 진짜 대체 가세도 꼴 가세 길지 신의 니
1: 카페다 자시답니다. 팀강이 월송자 총샤 체디도 팀주간 추주송자 기란주 이다다 두리아 화열이 야 되다. 도스터디 랑차샤 피게 약 춤자.
0: 어서 마지 배. 탄동고에서 침주 찾아 규스카시 르기. 디콘다 챔차치스.
1: 랑쉔다다싱나 딘제지 토군니지. 이는 예전 탄다 디제라 좋아차처 요마지. 나랑주 혁본디 갸침부르르반 춘추지. 탄다카치 티에라 미하마고 딘제 용심마지.
0: 디카스데
1: nye kwa tuyo la chilo ni jaman chishib shiigi yi dao gi chimzui bong uir gyurba chiigi lege chun da yao yubi ma chi logo yin ni chimbu dosi gi
0: rangi rui shu ara su re gorsi warba
1: tertun shi nye di ngon shi chikyu shi sha rangi shi na di kyang zamar bi a Susu sheb di zimi damruba, nye zu di ri nye lor nye nane tonyo yu.
0: Nye chimge liya cheme, nye zu di te le, gyu rim to le, xi zi zi yu.
1: Denki ri, nga lao khali chi yu, nye zu di lagu chu sumi epsu yo shi. Yine, chimlu piu bi, tando nilu gorda. Nye zu di gyun shi da tiong mido la, lo sui da tiong mido, xi ma do,
0: 레디디나라

0: 라스에서 저 레어세야 근데 줘서
1: 아 잠아줘 당고제는 슈글레시아 등제 자로 전 삼초 강보보야다 딥제단 요부초야 가르쳐 내지 봐 이내면 두스기 장고시에는 니에 나와 싶쇼 레어트 주신의 장마 장소다 河北내 장문님도 연결시야 배유직배 배유직바로 부채 나 조라야 샘다르샤
0: 주저, 남자 정말이 글리글리 체조는 거.
1: 야, 친구.
0: 어,
1: 네 레어세야디, 장게, 장교부 러비야.
0: 러비.
1: 나 라주 라다마제상 시험했죠. 다들 민상매 라다제오마시베.
0: 주저, 이안님밥에 라다링마시, 림바샤전에 나 라주 라다링 안용고.
2: 阿罗有皮阿扎听我关头给我做看这个不是听个丢丢爸爸阿妹他有次接的个我这个是我是你看那个妈现在心哪了工作我热呀来老是都三去一年他都工作到你们都来个几句工作来个地他会有年轻的心就马上接来个时间回忆
3: 天天这么久看到原因的你上课了给卡卡图不对啊卡切松第二个来卡了有吧所以现在我那小小来个前面来了嘛是吧给几天这些年有是别请着熊来看来个去过是不我啥吧来了有是别来了么多啊进来进来我来个中心的
1: 卡桑跟你给代表看不得让给广东自家的用户的司机去试试的开始广家品给你给来出试试他的那个啥没吧看不来俺们这儿多上个老师多是的空是他去的呗亚美呢你女我就看现在去了大概去呢啊这偏多偏多钱看到我心没别说过那个啥心大事上上不多的让俺来个的广东有些让叫嘛是吧 幸福 야매는 가라니게 야니 파미니를 갈아시던 게야
2: 가리이너
1: 저화소고 주봐
2: 장게 진짜 진짜 칭찬 제가 갖고 주었시 다디 꼴마 쉬어다 딜레 수수 레가 쳐쉬 나 종인다

0: Chimzu光了,迪克南士啊。用啊,要去。
1: 답이야니 다들 싱포여지 뭐랑게 닐린슈로 시고어봐 이네디 귤링 탑주 말어봐
2: 다 재능에 십주 디귀 렉체샤 승고어봐
1: 랑게 딘제샤 라시파르타스기 위해 용나지 나는 우리 거치에다 구유코 용기
2: 마디 니어 렉체 톱 창고 제피 돈도 십주 디고 미세의 인스 딘제 나피는 조선 니사 마피라
1: 루딘 싱포 Lakzai chile la chile yu, rangi shibshu di gui gori jang samjia ma dian yong duge.
2: O.
1: Dua.
2: O.

0: 노도 삼사 수생이나
1: 어 나 주장 쉬라 세니
0: 아래 쟤네들 토시겠다고
1: 올래 감사
2: 레하류
1: 나 주장 쉬라 세니
2: 주장 쉬라 거기
1: 주장 쉬라스는 주장 쉬라 수위 주장 쉬라 신다요 수비
2: 아 저대 주장 쉬라 많다 수리 삼부 거기 주장 쉬라 세니 봐
1: 어 네, 가봐시켜

0: 지 진짜 날 잡네 왜 기분 잡래요요요 진짜 가리바
1: 주저 제 네 오늘 진짜 세탁 취 제비 이네 주저 돈다 주저랑 세니 우구이 나메나 오늘 전화 나다야니 님도 좋아하게 되듀 야니 암라가 나 통두고 마시 당고니 값이 로고디 무디고 지금도 콩게 무디 같이 만나네 야니가 둘이 제 대없이 딘제세 은이 단도부터 큐스죠 주저랑 장고세나 나 나다야니 님도 대듀 만문에 냠아브라 시주용기 김산테 대세비나 둘이야 요마시 지소 내부도 내세비네 문세 대없이 나 혼자 능 믿으려 오늘 고거를 찾게 제 도움이도 주저랑 그냥 한 사람도 안 용도야 나 한주 나한테다 혼자 근처에서 재우지
0: 前头长给 마센탁是吧 세비네 로군 제 도움하시 등도랑 동조 세우시 让永文能够理解所给的嘛是啊，顶着超卡多。
1: 至少俺爷你干不有，莫然给俺爷我这边嘛在，可别请不要事。等到俺这边是来修有，俺大爷你这家的这，我那眼眉上面都女没大。隔不年顶着生病，俺刘东开始接我们出的，爷你到做一大生意。
0: 想给哪点流动性硬币？
1: 至少，第一顿到老家去。

0: 디송에
1: 어
0: 디송스는 미츠의 고주님 말베
1: 어지 주저 지탄 디송디자 마르타 야니 발라게 코나즈 레고기 디송 줄라 시랑아제 신의 주호기 디송 레가 주 없이
2: 장교 왜 레군 저버
1: 이거죠 주저 주저랑게 시슌 레지 워다
2: 왜 쟤네랑 지마 시슌 레지 니 차브다
1: 다 걸어버네
0: 거즈라 전수 전배 추장게 로고 제배시고 간다 주모토베 자와요 마시 야수 야수 야수 어 쟤는 쟤디 어디 더워지러 라지 가수 제외다
1: 어 배지 니돈락스 매줘
0: 쟤 니돈래요 마시 배 마리 자슈다 스슝래가 지네 라지 딘지지래요 마시 배아
2: 뉴뉴 마시 나 더워지 지동하게래요 마시
0: 아지 장하다 돌려갈도아 겨우지르 라지랑래 망고마르베아
1: 주저 나 심주 너무 된겨이네 단다 라지 솜도 락스래요 마르다 그지 주저랑 레시다 제가 친비나 라지 디게스 때문에 예수리 르바자 마세 시슌 레가 두유자 괜찮아다 멍우지 개워시 긍지되네 템포 열어봐 주저 딱이야 유입지라
0: 야바 나 야바 녀마 잡신 요크도 요셔 용아 용아 쟤는 랑의 예습지 규보래 야슈아
1: 요요요
2: 야니바라 야슈아
1: 요아자 땡대 토지나 슈인다
0: 다인지스 지만의 아이 스슝 미치 없이

0: 다 지스 지스지 규시지 말비 양자센 지르바
1: 나 공부장시
0: 머신에 지켜 장라스니에디 진다 전부시 멤버지 미즈나니 강바도 시자 유비나 미즈 미드메야바 장게 바르게 너무 치우지 디로 쓰지라 밀어 증조해야 치지

0: 아자 진라군이 중계나 리허설 아침 불배
1: 지금
2: 장무소 년아 주의 보고도 저 러진주제 흔히 고비요 마시 녀저 다 그럽실라 더비아니 탄데케랑 구수 낭다미도 계시 기랄 내주라 라비나 아니가 저 저와 그저스게 오지
0: 나디 명가디 수인가 군주가 가게 시험주 디 네파티자 신의 시인주 나 용야디 네 기라니라 진라 사소니 계시 총계나라 레거친데 유비나 모두제 파가 절주쇼 어디 슈누사디 치르 진제 종다제니 도게 마르바 계시 레게 돌무 기브라 총유나 그뒤 종조로 용예 직지 종전에 팀을 캐린비 차긴 된주 이내 카덴 칠리네니 루초
1: 문내라 두다 수중완라 기랑원의 미사라 아르샤 계속 기랑에 가서 왕상류를 시중하면 토와디 근처에서 깨고면 신야미도
2: 지지
0: 저 다디 고르마슈다
2: 예장주
1: 수중완라 디남패다 디기랑을 부여야이
2: 기랑에 두고
0: 이제 정말 신인버리마
1: 아, 시다디.
2: 나 요시.
0: 나 게모.
2: 요시제.
0: 아, 시. 나 게모. 그라니
2: 그스.
1: 배워.
0: 미즈니디. 게조조된 저 그제이나.
1: 아, 시다디. 디.
2: 쇼지와라. 되지디 쇼가피아. 구소르 자가나라.
3: 大爷的特别是书记完了片子用着钱不能行是的姐妈那种最美团大的切度我做欧云先念有嘛这是的要我修着要我修还在俺列的鱼然后把列锁啊在中处到处给你那也晓得对对对对对有个鱼在你爹比爹撒下我是读我对你把切中之下看大大着我切比俺大个鱼 디네쇼 파자프게 요리
4: 여우스도
2: 야영제 미스도다
4: 아자 곰 집게 김 용기스비 팅웅 언니를 강부 딜레 체지라지디 곰아 띵이사
2: 제너 랑 강부 체디 라가면 심지 하지가 다지스 제다시오 마리 고마키시 디네자에미
4: 아자 고마시게 깊다 되다 지마가 좀 김치 잡시 커균러 터신니레 정배자가 잡시 너니니가 러친 주시야 지마 난리에 갑트니 바로 주로 제출시
2: 각지디 강르베더 천천천스야 파주도와 나키마시이 디네자에미
4: 워리 기라니 되아 김제디게 배주다야 요리 돈도 년치제 년치다야 요르다 现在 俺 做个对别人用个些，
3: 阿姐，你也不要管那些的，你也我管些的。阿姐，阿姐你家也没得，马上要落进我这屋里。阿姐，到我们西边去不得，其实阿姐让俺做康当品呢，俺做康张叔姐姐妈阿姐让康当呢，特别不要些。现在阿姐了，你阿姐没要做些，张叔特别要的了，起码听到看的有呢，阿姐可着我这边拖着。既然给阿姐了康不要，你就不给我买些。上次单用多给。
5: 喂，阿妈。亲侄，俺做么着那有的？让他们上咸鱼，咱们得要是吧？这里让给给俺的，俺做的个专门给俺吃单独。没事，俺找他这些好多。有人用俺老在嘛？是不是？
6: 现在谈的让了老不赢不？
5: 去哪做？可对来不？
6: 你过来不？
5: 啊，来。有，请你俺人工说话用。
7: 今天我落啊，俺聊聊水。
8: 哟，牛啊，让孙女预备啊。
7: 俺也请马玲，俺没这个准备。
8: 先留着，拜拜。
7: 嗯，拜拜。
5: 喂，
8: 亚妮，
7: 多
8: 少个啊？亚妮，上学的。弟弟让给干了呀，几时没送？这不嘛啥？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타동 시리기 균양리 조조 군두위 겐징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라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어찌 네 기억에 자티디 자티 자티가 봐지므리 그래도 야 쉬쉬 야니 야 어찌 쉬쉬 쉬쉬 야 어찌 어찌 아이는 쌤도 조슈씨 야니 라슈 우주 받침 맞게 계층 맞이 시험 맞다 시험 맞이 니 롱즈 나야 루샤와
1: 주저다 아자 뻬차 말베
0: 뻬브지스 에 가진 뻬브지 디 이랑게 친구 개갈 녀배 아. 왜 먹고 제이 길다.
1: 아자라. 아저티 상준하는 남편배.
0: 지지. 상준하는 기요미.
1: 네 상주치야를 겨우 파기난다.
0: 상주치우르베. 네 장무지도 잔되다 장무장야르자. 개징마리 개징마리.
1: 아자라. 친구야 나래스 순나 아. 나래래스유. 니를 죽인다.
0: 야니 야니 어시 됐다 예 니신기 주저다 아자데데자 잔덥데비요 말이라 먹기 용고 是吧
1: 엄마기 개마죠 대칭도 카마르보 소디어주네레 마치도요 말이
0: 랑시에다라 대지 대칭도 칸고시 동어도 강구디 아주 너무 상명우 두릅 제제 뉴욕다 친절 무디도 가봐요.
1: 네 하고 사자라.
0: 하고는 지샤야니. 친주게 맞어. 계란이 편주 갚으시라 유스기. 디제이나 라친 저거 남아 주르라. 친주랑 켜고 잡지. 아주 나지 그 미르 봐. 나지 그 미 님도 디디 내수 갈라비네 편주 럭고 쳐고 맞베 아. 제 맞지.
1: 你好，我是阿佳拉。亲人啊，我来到书院，你来接主任的。阿姐，你这忙着的，你也谈到卡拉这里去办会议。没，我听到这里去。休息了，休息了，阿佳拉。我们这里这些，谈到阿佳拉，我们这里这些，拜拜，阿佳拉。这帮可对用的。
2: 喂，亚妮。王庆之。
1: 랑게 조조다 아자 캉부부 사브리 쓰기도
3: 다리 군이 뻬스
1: 참바라리 마 탄다랑 캉베나네 마 토용비 싱게 진예 말샤
3: 마 잔로용베 사와시 대인 사르바
1: 최상 아게 쯔셰베 머시체는 강아 수용제 랑레야 가조스테 워삼주 도스다 등에 삼다야 망차브자 랑게 탄다 마 대진조제 민두
4: 그도니 랑시오 나 난디
3: 보고 나 야니 니셔바 니다

0: 노부 폴레 대대는 저거 이게 흐르베 저거 칼라사쇼
1: 뒤에 부모도자 지라 텐주 도스님도 대고 승비
0: 보다 카체 통민도다 나츠님도 봐 로저
1: 로저스에
0: 은이 대 된다데 주도시가 요미 노부 아문 칼라사가 동고 친라이 충두다 집을 지켜리샤 다 칼라사죠 창주시 조시 칼리니 아 칼라사죠 조 신부도 와 수지와랑아 주 나를 피해서 자디디 수지와랑아 남편 열다 겨우서 저것이다
2: 구유딘전을 알아둔두 심세도 와 친라인다
1: 清志呀看看痛的清志你将你看不起来清洁让给他一面羡慕就让看给他一面羡慕就让看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羡慕就让给他一面
0: 진지 랑주조다 아자 대대제 낭담해 봐. 루부터야 빼고 가세.
2: 제사치. 강부 챔부딘 저지샤. 민이 대모도야 가려래.
1: 봐봐. 아마 디군이 찬세 강부시. 나주 양스 대대 핀 참부 요마다.
2: 어, 대지.
0: 진지 야 니가 라는 가르시도 아.
3: 글쎄 뭐죠.
0: 나 계속 쉬어 먹어. 나 공무님에 Nyerala changgu xiewo. Ya ni ma gibyan ka ruo zhe a. Kangbu di mo rangga di ma zhi. Ngan zui na haga zhida. Rangga ju jo da a jia le. Gan nye che za. Ran cai ga yom zhi. Tun do de mo ju bji. Mi zui namu ma su guho ne am ji wo zhi. Ran ni namu ma su guho ne ngan zui ji cab zhi be.
3: Ama. 야니가 나다 좋아제도서
2: 가리 가르세기스 좋아제선 제쇼 가로 범시다 근데 제제 말벼 허니 마고니 범디제 나말리비나 뇌게로시
1: 기시는 저 신이 요시비
2: 오데이나
3: 쇼 예지메나 나가도다 내지바 이내 야니를 뒤져 말럽다 마라주 나오던다 내기도 선사 모란다 저 요마시
1: 친지 지저게 세바 냥마시 야니 봄이 야우시도 내주디 긴게 키니춘 용마다 너니 도스네 도제 겹지 선이랑 배줘 응고
2: 아세 다그라고 견수 총진날 강에 된 제여 바코나 나스네 초세 로요네 거지
1: 봐봐 너니게 강군라야기 겐기샤 칼리스타 롭지 제피 다 초로마지
0: 钱的 친지 让给 钱呢?
3: 我 주저다 아자가 삼자를 못 이겨 기란이게 다 주여다 나 캐면도
2: 로친도 여워지 이내 다등아 레그 여수봐 장면 아야고 시라시기 마세 我 到我 姐姐了 连送 我 妈 一个 东西 但是 罗琦 呢 穷热 嘛 是呗 亚美 呢
1: 拿 平安 送咱 恩 气 没多 罗 就 是 不
0: 是
1: 我 同 到 重庆 那 爹 姐 罗 就 忙 子 切 来 个 忙 子 就 我 生 病 马 些 谈 到 恩 意 了 店 家 来 个 是 不 是 不 谈 到 国 祖 祖 送 咱 不 是 爹 我 生 病
0: 说 句 话 了 耶 기랑서 총기나 댄두유나 총기나 드 카바치네 수수드 브리숨기
2: 제제제
1: 샤도즈 근제르 치오이나
0: 샤도즈 나다 랑바베다도 제죠 기라니 숨제 마치 용두게
1: 용아 용아
0: 다 겨서 서서 찬주지 서시 서시

0: 칼칭인바.
1: 야니. 니즈조 다자로 캄브라샤.
2: 세니 보니지. 바바다 아메 세니 존시 로니지.
1: 야니 증마사. 니랑 전다디 마사네 용유.
0: 장게 지리야. 마케 증마선 드르베. 전다 가리유네. 마신 증마르베.
2: 야니 니 제만이 드지 지금에 나 그거 띵치 줘단 거.
0: 让人听着些语呗，打垮打的，
3: 俺也应当。

0: this.
1: Yao Xi, ti ge ge deng ru ba.
2: Zhao Men Zhao, ma ta ne yu ga zhu ge de.
0: Ji.
3: Ni sa mu shan de a. Ji ta zhen de ge ji.
0: Ji zhao.
2: Ji zhao.
0: Ji zhao.
4: Ji.
2: A jia. Oh, yong gu yu.
0: Ni zhe ba yu ga xi bi. Wo zi, mo gu de zhe ji.
2: Ji bu shi duo.
4: Nan da mi dong an yi da.
2: Ma gu de zhe ni xia, zuo du bu. A jia. Oh, de xiao da.
5: 진짜 치료대가 더 쏘겨.
0: 요.
2: 어디? 공성동디. 아니 선배 캐니. 디팔린다.
4: 디 디년린 흉마지.
2: 아자 디버기나 팔루다.
4: 뭐 뭐.
2: 뭐니 뭐. 디팔루다 자 아자.
4: 야니 녀세 봐 년다.
6: 나다 진라 정기나 요지. 키니러. 숨시라 쇠수. 이네 지마 키니 띵띵는 과연여시. 심무도 장다 칭지 교양이 승비. 칭지 미야우치. 장내루지 승지시샤. 키니 참부치라. 我的怕林达 你也让咱嘴巴恰说 今晚我拉团领领达 用我读的
0: 阿姐
4: 哦
0: 阿姐
4: 哦
0: 你今天读书也不错 现在也不要预备啊
4: 让给亚尼 也是小雨达
2: 我呀 你也是大美 你刚来个切送 我是罗久
0: 哟 前面给你煮饮达
2: 嗯嗯
4: 阿姐 若不过能引起给你吃啊
2: 嗯 用啊
0: 是啊 야닝 언니 주인다.
4: 진짜 언니 니 주인다.
7: 요마 요마. 뒤에 대가 쇼.
0: 진짜 돼 봐.
4: 진짜 돼 봐.
0: 야 줘.
2: 간다 랑체도 매. 아자 가비 유자가 용비.
0: 용아. 먼저 능 미기네 랑가질 가비 운다게 지 봐.
2: 치. 간다 랑라는 가비 매.
0: 나 랑라 가비 유다.
2: 야, 또 보시도.
7: 갈래가 씨바.
2: 탄녀소. 띵은이 나다. 小豆子, 은이님도 좋아해야 좋은 역할지.
7: 시에도들이 라비오. 수이덕시야. 샤리언의 대역시, 말리언의 대역시. 칸로다, 주리로린 삼기 없어.
2: 대시. 퍼스구유시.
7: 能拧垃圾光从他那拍死呢小豆子粗碎姐底部就按灯就是嗯上个鞋队的我呢连垃圾鞋给嗯可对不得过不是啊狗个钥匙他那个手续地归来个整个鱼手续地归来个钱垃圾门个钥匙然最大的最元素呢垃圾门个马匹嗯工作长的这些呢电器美女说实话
2: 那有嘛事,起码从我眼里也重视。说的,可老师也差这么两个钱来给我啊。
7: 让多少没得啊?
2: 我多少没得啊?

0: 키란 탄데 루즈나가 페미 숨고 와지 봐.
1: 카가 지디게 경고 것이게 봐.
0: 로가 지디게 규노. 내 주디네 토크 제고.
1: 레스.
2: 제일은 이 주도 셔도.
0: 키란 센 가슈히나.
1: 리칭이.
0: 침집장, 침집왕. 키니 야오치 레스. 고김 콩게 로가 지디게 규노 것이게 와 텔리아. 루즈나가 페스. 니에디 토크 제비기.
2: 알레 볼페다.
1: 레스.
2: 레스 슈다.
0: 영아.

0: 단다 신다 계승면 녀저 와르랑게 되균능 시대 제 시스기유
1: 응
0: 녀계셔야 대차 유비나 녀랑 권다스럽죠
1: 응 권터 나오니 괜찮으시도 왜
0: 장구셰브님도 어떠시도 다들 알아 띠빌이랑 제안도 랑갱아 미세가 지는 용도에
1: 미세시에 수세오시에
0: 미트경시 라이어다 뭐랑갱아 망구시 랄럽뉴유
1: 미디랑 망구시 랄럽주스에 디제경라 랑갱라시비에
0: 지초지 뭐라 로또 신보다 독립 효고 로존 진대유 봐 동도 장고 역시 아 맞지 뭐라 장고 계요 맞지 이네 오스오지
1: 쟤는 미디 고바디 워시 맞지 미디 부셰 범시 로카 수스지
0: 라는 시 표미시지 다다지 랑모나 투주나 랑게 에디게 제로시
1: 제진 균시 락티 침로 자녀 집에 랑게 가슴이 쥐다 녀모랑게가 친구
0: 모랑팅의 완창 종조 대우여지 탄더 폐지 침질에 된관지 레그지 입자
2: 张哥，俺媳妇去买的吧？我娘俺媳妇呗。张媳妇。卓，到哪个最准的？用啊。
0: 다저라니 연속이
2: 빨리 가서 와.
0: 빨리 가서 와. 계속 말해.
2: 누나. 어, 저 제리 임배. 어. 빨리 가지고 해. 출신동다. 저, 나 저랑 지리야유. 니 엄마 롭친 퇴제 워싱턴에 리군 주로스기 저랑 두수초는 주장 쉬라를 직 쉬다. 콩 토담나 니로 봐. 하, 쟤는 저 덤세치야.
3: 알리규씨.
2: 하.
3: 第三百块钱，哈连的。你这不搞么搞么？听到这就是吧？老大连可真是。
2: 听到这不土么土的着啊没？你准备培育那鱼速度是开些，而且给你超对的。
3: 到底这天啥时候没事？阿姐，咱们等着瞧嘛是。王新来，马队长。该是怎么着？我们这几个，让个卡古说一下。头天那几天没事，也马队长那几说也没事。
4: 没事，祝你个说话连不对，让头头个还谁有啊？第一天别忙事呗，也马队长为了给面子当球忙事，这次没给谁交心，然后不应变啊，冲着前头么多哎。年点别到两千元，没事呢，没得给谁的报销差不多。
3: 等到就没再要，可多了，我不记得这，还得说了说。
4: 你那谁有的？起码听这些个事的，连那比他最远的。
3: 장가 통화 대야 대표랑 오라는 걸 대주고 있겠어.
2: 是.
3: 미디를 야청 마시.
2: 是.
3: 니 님지 오라 럽치다. 수조 메디 단대기여 말다.

0: 陆崇给送吗？先不给吧，先看给我擦土车。刘，洗不洗出？咩咩讲讲。你大爷妈从说给俺姐姐，可都来大姐有嘞？来大姐舅妈三十，年岁过，啷个的东西偏偏抢呢？来大姐到何不骂人？
1: 老公，动手，叫我准备菜哈着。哦，这不嘛说啊，你莫知道的，三亚路高考前啷个两个钱都要没去哦。莫知道的，你不三亚有这边？
2: 特别呢，怎么没给出嘛说？
1: 你两个子困着，吃几杯是动不着，我这打起来着。
0: 哦，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1: 快到用这些子民都拉不给鬼的下别怕得了对吧火天出门
2: 出鬼了老阿姐
3: 是
4: 来
5: 出发
2: 你还让我现在冒着要命的
6: 这回是这一位
2: 别吓死我
6: 那这回是你的什么啥声音呀卡巴去不是
2: 谁来带枪求索
6: 日本
7: 是的
8: 저거말을채피지
9: 어어장교도야미도
2: 니테라치고
1: 장교
2: 장파유
10: 교고쇼다아깨파쇼
1: 장교따라시내니주나도치띵치하르다
2: 江军你就怎么去定去多
9: 嗯这个马上我就注意到
11: 对对呀当心说呀呀呀快来鼓的拿嘴就赢的
2: 让开吧主管
6: 那怎样推不进去那边没人一起的这边好事崔西就是这是前面的那我那边没人没那张家人那那边弄了表现点赞那边拿了水不赢
2: 孤的咱去年用不赢
6: 咱给新的心思
2: 钱了赞助不赢
6: 看谁赞助不那张家人的
2: 让输赢来赢，真嘴不赢没学过，都是查没定义务的。
6: 你还让了巧不烂不赢，
2: 给我们解释一下明度。
6: 咱肯定是白找的。好的，那边妹妹听说，真嘴把矿车顶了四个月呢，矿车露天给他当过去，你也够不着对接白瞧的。日本，矿车俺真没啥动感情，俺最好说，哪怕心怕着。
2: 마리 젠즈바 페사샤 타다 소그치야 캐시그리
6: 녹이 캐란송아 좀 사가 요 마르베아
3: 어지 장티 두더니 이세 맵죠 켄자로 레베 몸이 돌로 호야 가리나
9: 장게 수고들 저졸라 장마시
3: 어지
9: 이고
3: 디 레베 몸이 주샤
1: 베사소 니 티키 티야 노샤
4: 쟤는 장게 단다 고 바치 브레
3: 야메노 레베 몸이 심부 메죠
1: 카리 쟤는 겨우 땅로 잡도
3: 랑가디 가서 할 조수도 더 기구 속에 랑가디 고 바치 메 쓰신 거지
6: 에디 가바지
3: 어지
6: 에지 젠지 봐
3: 남자 맞이다 어지 삼바 어 어? 어제 부지지게
9: 어이 어?
6: 랑자 롤레샤
9: 어? 가슴 렘다
6: 로추디게 탄도 마용부치 독스테디 소소딘 유리샤
2: 난 가르치겨
6: 디디루루루루비
2: 자다기 가르치겨
6: 나 깔레 가다 쉐제 야구제 랑 통비도 저베 나 깔레 시라크기 공부시댄 지르베
2: 깔레 카야디 좀세 마디 튼다 캐 세문이나 마다 공부디기메
6: 틴제 이브리 저베 니 동베디 태도 차샤 나 공부시제 맹가시 중이
5: 부부 뭐 공부도 공부시대다
2: 공부차네 라와요레 보
5: 저베 예수 의지보 요새 차샤 공부시대로
2: 공부시대로
6: 공부시대로 공부시대로 공부시대로 공부시대로 공부시대로 공부시대로
2: 공부시대로 공부시대로
5: 공부시대로 공부시대로 공부시대로
2: 파치!
6: 진짜네.
2: 잡소치.
6: 장심 터지.
2: 개체 뭐 중아? 개체 면허 답이야. 다들.
6: 저기 녀세 바녀다. 나 불쌍하다.
2: 양이 방아시면 미겨야 그 자주 대놓고 세우고 싶으시냐? 랑게테리 체지 심샤브리 차가 가르고
6: 차가에
5: 날려다 나데 그레즈레브제
6: 양장이다
5: 칼레 가츠 나 저거 세로치 나 아르데브민도
9: 란신네 갈레 가샤
5: 당아 두구드데 마다로 요구세로치 이다
4: 아지 라라포토 단세메 언제 라파케 와 삼주
6: 아지 뭐네 에
2: 쳇던 랑게 속트랑고 파이미 안토 쉐우지
6: 저비 니 상로다사 나고야 차가디 니한테 배기만 쳇디 젠주부디 게수 심토치기
2: 니세사 타당아 소다데 케치리 젠주스미야 개치마리
6: 개치부 인고청 나즈라고 서면 이게
2: 뭐야 이게 좀 매긴 거야 진짜지
6: 장세다
2: 진짜 무슨 소리 치는 거야
6: 딱한다래
2: 진짜 네 봐도 되고 싶지 할렐루야 참이요 나 나게 굳이지 니 셉 내로 좀 되지 니 하나 좀 쓰나 하나 겨리
6: 됐다 젠주부터서 태차다 쉽지 나즈라고 매유 뒤에 퍼샤
2: 니 강부디 니 저스미 매치 니 진네 마사브리
5: 나매 유포 마중아 니매 유포베 그 재미
10: 나 더기 세지 부커서 심가주디 니 세무지 큰제 코스
6: 해대다 수구 세무지 다 코샤 양아야 라리 다리 수구 세무 코브리 제일 근데 지그래 아 제일아 세지베 라고 지게 양나 니바 매베 총무지 른데서다 라고 지다 양도 토가 지로 돌게 된거리 타나 레베 큰 용라 진이 체부 체그리 나서 레베 대자 송녀기 럽지기 레베 맴손상 대송접 시야데 나서 견제다 원게지 체자 레베 나기 총미 최도만 괴치에도 나서 진주부터서 진소 채워리
10: 어지
6: 에
10: 레베 나로 대자 야치도 대지 무슨 가죠
5: 무대에
10: 에
6: 저기
7: 让给钱可这多。
2: 让些要多，弟弟赢了，我说我们三小姐这一组什么亲戚，那边那个弟家给了钱我的。
1: 那边妹妹的，将给裤子收起，让我弟弟呢。

0: 친 유기리스기 이내 랑가라 침나 삼제 통야민도
1: 남자죠 말이 제 람사 돈도 갑리
2: 오카코
3: 대주 혼수니죠 더동 아저 팅지 두년 임배
0: 속진 랑고 니샤
4: 교장기 경바죠
5: 디오 나 로친의 디그르베
6: 어찌 띵아 주라고 말베
1: 정대 소나 소나
4: 나세 레베메메 다 참도 갑시기
3: 세제 뭐 켜주이나 안지 랑고 동고 마세 터도 안지 잡아 심샤
0: 아 지 니 솜 이네 안지데 투 찬샤 로버디
7: 옛날 로과 신다 루미이나 안지 로고 마르베 아 다들 개체쉬디 깨고리
0: 이네 그저스 깨고리
3: 哎，俺太脾气也。嗯，真是吧？俺咋那边妹妹的，接不接不的很差多。
8: 有我，
3: 有我，有马的，今天有马的，控制咱的哪只大马币，你送给你。
7: 你新个月，看他老不接不脱了钱了，俺弄个不上面。让俺能行，哪只进不新个月。
5: 가서 나 죽이다. 어디 나 제과 여모가 강이스나 나 지난 소매 유포 중디미도.
9: 맞다.
6: 참모스임 림다. 디 포쇼가 지게 타 제브지. 나 졸로로 뛰는 다가리.
0: 디디랑도 체구 아유.
1: 레베 머미. 로용 바고 수이다.
7: 나 참에 마세 아. 나 주탄도 텐시 쿠일 저거지.